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상록수.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장종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운 내 고향.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다음 곡입니다. 리홍국 작사, 상남 작곡, 변영화 가수가 부릅니다. 봄의 고향.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동입니다. 2016 중국 문화관광산업박람회가 6일 막을 내렸습니다. 박람회 누적협력 의향은 300건이 넘었고 프로젝트 계약 금액은 110억 원에 달했습니다. 계약 프로젝트는 자산 활성화, 장면 혁신, 문화관광 융합, 디지털 에너지 부여, 도시 혁신, IP 구축 등 분야를 포함하며 몰입형 문화관광과 지능 문화관광, 문화창작 부화, 신형 소비 장면의 빠른 실현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자원 간 융합과 연계를 강조하며 문화, 상업, 관광, 체육, 전시가 깊이 융합된 특징을 보였습니다. 5개의 소비 시장을 조성하고 레저 스포츠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몰입형 체험 공간을 만들며 다양한 업태가 협력하고 공존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전시회 방문객을 소비 증가로 전환시키고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새로운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2016 중국 문화관광 산업박람회는 문화관광 융합, 지혜로 아름다운 생활 창조를 주제로 하며 전시 면적은 1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그리고 2,500여 개의 문화관광 기업과 10개 국제기구, 국가급 산업협회가 참가했으며 방문객 규모는 25만 5천 명에 이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6부, 무엇 때문에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가 겪은 세 가지 대사를 역사적인 승리라고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향촌, 객가인의 대표 건물 마을 배전촌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규주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국제 육상 경기 멀리 뛰기 종목에서 우승한 92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6부, 무엇 때문에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가 겪은 세 가지 대사를 역사적인 승리라고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석권평 총석이는 지난 10년간 우리는 당과 인민의 사업에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원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세 가지 대가설을 겪었다. 하나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했고, 다른 하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섰으며, 또 하나는 빈곤 퇴치 난간 돌파 사업과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하고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단결 분투하여 이룩한 역사적인 승리로서 중화민족의 발전세에 길이 빛날 역사적 승리이자 세계에 심연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승리이기도 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대사의 역사적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신시대에 들어선 후 10년간의 위대한 변혁과 그 심원한 영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 공산당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빛나는 업적을 쌓으면서 기나긴 여정을 걸어 창당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당과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명절로서 100년의 업적은 천추의 길이 빛날 것이며, 창당 100주년을 맞은 우리 당은 한창 활력이 넘치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건돼 2021년까지 이미 100년이라는 빛나는 여정을 걸어오면서 창건 당시에 당원의 겨우 50여 명밖에 안 되던 작은 정당으로부터 9,600여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14억이 넘는 대국을 용다는 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최대 집권당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당은 인민을 용대해서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피 흘려 싸워 신민주주의 혁명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자력향상의 정신으로 분발 정진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사상을 해방하고 예의 준취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자신 자강의 정신으로 수중 혁신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당과 인민은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중화민족의 수천 년 역사상 가장 웅대한 소사지를 엮어 놓았습니다. 지난 100년간에 개척한 위대한 도로, 창조해낸 위대한 사업,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기필코 중화민족의 발전사와 인류 문명의 발전사에 빛나는 업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둘째,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진입했으며, 이런 우리나라 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좌표입니다. 신시대에 진입하게 된 것은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역사적인 필연이고,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발전 진보의 역사적인 필연이며,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 변화의 역사적 필연입니다. 이는 근대 이후 중화민족이 가진 시련을 이겨내고 일도서서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찬란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과학적 사회주의가 21세기의 중국에서 왕성한 생기와 활력을 갖고들고 세계 무대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축켜들었음을 의미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 리론, 제도, 문화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발 도상국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줌으로써 발전을 가속하면서 자체의 독립성도 유지하려고 하는 국가와 민족에게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제공해주고,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을 이바지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빈곤 퇴치 난간 돌파 사업과 소요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고 중화민족의 천년의 수건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석권평 총서기는 당과 인민을 대표해 전 당과 전국 유럽민족 인민의 지속적인 분투를 거쳐 우리는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의 대지에서 소요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했으며 절대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하고 현재 두 높은 기시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소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천년의 꿈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당은 창건된 그날부터 인민을 단합 인솔해 자신의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강관 분투를 해왔습니다. 개혁개방 초기 세 단계에 걸쳐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때와는 발전 전략을 확립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20세기 말에 인민 생활이 총체적으로 저요 수준에 이르는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당은 장원한 안목을 갖고 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때에 가서 소요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때 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18차 당대회에 당장은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소요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업으로 삼고 인류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크고 강도가 가장 높은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조직 실시해서 절대 빈곤을 퇴치하는 막중한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승리는 수천 년 동안 중화민족을 곤혹스럽게 하던 절대 빈곤 문제가 역사적으로 해결되고 우리 당이 인민을 단합 인솔해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한길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우리나라의 발전이 더 높은 역사적 기점에 올라섰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대사는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영광이고 중국 인민의 위대한 영광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영광으로서 그 의의가 깊고 영향이 심원하며 전당 동지들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분발 진취하고 용광 매진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고무 경례할 것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홍매화.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

0: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향촌 객가인의 대표 건물마을 배전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객가인의 대표 건축물의 동네 배전촌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복근 민가의 촌마을, 중국 남부의 산장, 민간의 자금성 등 많은 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맑은 강물이 마을을 에둘러 흐르고 새 줄기의 산발이 둘러선 배전촌은 마치 룡 세 마리의 품속에 안긴 듯합니다. 마을 주변의 산봉 다섯 개는 또한 호랑이 다섯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듯합니다. 1344년에 절강성에서 남하해 객가인으로 된 오씨 가문이 여러 곳에 자리를 잡아서부터 현재 배전촌에는 도합 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오씨성인 배전촌에는 완정하게 보존된 31채의 건물과 21채의 오가사당, 6채의 소당, 4채의 절, 2개의 폐방, 한 갈래의 옛길이 함께한 구도와 질서 있는 조화,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옛날 객가인의 선비들은 배전촌의 이 옛길을 통해 정주부로 가서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수제가로도 불리우는 이 옛거리의 량켠에는 다방과 중약방, 철공소, 두부집, 골동품 가게, 민속관, 분식집 등이 즐비하게 누려서 있습니다. 배전촌에는 100여 점에 달하는 명충 시기의 주린이 남아있고 마을의 곳곳에 과거 홍군 시기의 벽화와 구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란초, 옥에는 속씨라는 주린은 배전촌의 아늑한 정원과 마을의 보나함을 잘 보여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21개의 사당 건물은 옛거리의 량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날아갈 듯한 초마의 덜기둥, 조각이 화려한 대들보, 붉은 칠을 한 문, 금박으로 쓴 액자, 정교한 조각의 창틀이 화려함의 극치를 이룹니다. 배전촌의 건물들은 북방으로부터 남방으로 이주한 객가인들이 현재 습한 기후에 적응하고 동족 집구의 심리적 수요를 잘 보여줍니다. 일명 대부제로도 불리우는 개진당이 이런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1829년부터 시작해 11년에 걸쳐 완공된 이 건물은 홀과 방이 아주 많지만 전혀 혼잡해 보이지 않고 질서 있으며 건물들이 첩첩하지만 채광과 통풍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홀과 홀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문으로 막혀 있어서 가구별로 조가하면서 큰 가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통일을 지를 이룹니다. 홀 18채, 우물 24개, 방 108칸을 둔 개진당은 날아갈 듯한 조마, 조각이 화려한 대들보, 그림으로 단장한 기둥, 조각이 정교한 창틀로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가집니다. 또한 건물 특징상 벽체가 무너져도 천정이 내려앉지 않게 설계돼 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최고의 지진 방지 건물로 인정됩니다. 건물 사이에 많은 우물은 식용수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온을 조절하는 공기 조절기 역할도 합니다. 배전촌의 대부분 건물은 정원 앞에 룡못을 조성하고 그 밖으로는 밭이 펼쳐져 건물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지면서 담벽이 없는 남방의 장원으로 불리웁니다. 홀 9채와 우물 18개를 둔 관청은 청색의 벽돌로 높은 담을 쌓아 고풍스러움을 연출합니다. 문 앞에 돌사다를 두고 그 곁에 장대를 세웠으며 다섯 겹의 건물이 첩첩한 감을 줍니다. 보루의 특징을 가진 관청은 탁 트이고 흐름이 원활해 그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건물은 과거에 홍군의 지부였고 이곳은 홍군이 북상해 만리 장정을 시작한 하나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수백 년 전에 명나라 때 지은 연경당은 건축 구도가 개진당과 비슷합니다. 이 건물에서는 배전촌의 민간 악단이 방력 있고 귀마촌 음악을 연주합니다. 진사지의 무예련미속과 마을의 무예련마장, 무예학교에서는 무예를 중시하는 배전촌의 풍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마을에는 려송의 자질을 높여주는 용술거, 조각기법을 가르치는 수중도, 농경 지식을 배워주는 소경별장도 있습니다. 배전문화는 건축문화와 객가의 역사문화, 체계적인 종교문화, 순박한 민속문화, 내외의 명인문화를 망라해 다양한 문화를 다룹니다. 그리고 배전촌은 교육을 아주 중시합니다. 마을 끝머리에 푸르른 대나무 속에 위치한 남산소원은 명나라 때 세워진 학교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인생을 배웠습니다. 배전촌의 수많은 먹거리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쌀묵입니다. 솔에 빼놓지 않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새밑이 되면 집집마다 쌀묵을 만듭니다. 투명하게 노란 이 묵은 쫄깃쫄깃하고 고소함으로 널리 이름을 알렸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행복의 낙원.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귀수성 박물관입니다. 귀양 관산호구 림성동로의 핵심 지대에 7가지 색채의 능석으로 구성된 건물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6개의 불규칙적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건물 조형은 마치 곧 날아오를 듯한 귀수령과도 같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귀수성 30만 년 문명의 기억을 담은 귀수성 박물관입니다. 국가 1급 박물관인 귀수성 박물관은 부지 면적이 106.29모에 달하고 건축 면적이 4.7만 평방미터에 달하며 카스르트 지형의 기괴함과 민족 문화의 찬란함을 융합시켜 다채로운 귀수의 매력을 실감하는 가장 적합한 창고입니다. 박물관 건물 자체가 대형 예술품입니다. 외벽은 컴퓨터 보조 절단을 거친 석재 속에 LED 램프를 넣어 만들었는데 낮에는 문양이 선명한 자연 능석이고 저녁에는 물결처럼 빛이 흐르는 용문이 비단으로 변신합니다. 내부는 동, 중, 서 세 개 구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동부의 대중봉사구는 4D 영화관과 청소년 디지털 체험관이고 서부는 사무구역이며 중부는 핵심 전시구입니다. 민족 귀주, 역사 귀주, 고생물 왕국 3대 상설 전시가 바로 중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신관 개관 이래 귀수성 박물관은 해마다 연인수로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접대하고 2020년에는 귀수성 최초로 전국 박물관 10대 진열 전시 정품상을 수상했습니다. 1층의 민족 귀주 전시청은 하나의 살아 숨쉬는 민족 문화 회랑입니다. 전국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묘족 복장과 은 장식품 수장지로서 이곳에는 단체 묘족 여성 명절 복장, 동인 투자족 대홍색 비단 혼례복 등 소중한 수장품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웃옷은 무형문화유산 전승인 왕아용이 지은 것이고 아랫부분은 청나라에서 전해 내려온 짜임새가 촘촘하고 세밀한 주름치마입니다. 후자는 진빨간색 비단을 바탕으로 하고 불빛 아래에서 아른거리는 꽃과 새 그림을 금실로 수놓았는데 투자족 혼례 풍속을 대표하는 정통 복장입니다. 그중 가장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전시품은 송나라 외가리 무늬 채색 라변 주름 치마입니다. 128cm 길이의 치마는 쪽물감과 주홍, 등황 세 가지 색으로 염색되었고 외가리가 곧 날아오를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주름 치마는 국내 기존의 가장 이른 채색 라변 실물로 라변계의 조상이라고 불리우지만 그 뛰어난 선과 색채 조합은 현대 미적 감각에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전시청 내에 복원된 묘족 다락방과 뚱족 고루는 귀주성의 다양한 지방 특색을 보여줬습니다. 3층의 역사 귀주 전시청은 상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귀주의 문명 맥락을 꿰놓았습니다. 전시청 한면에 벽을 가득 채운 금서 관음동 유적지에서 출토한 석기들은 24년 만 전 인류가 이곳에서 서식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야랑 흔적 전시구는 묘지 복원과 문물 전시로 고 야랑국의 신비한 베일을 벗겼습니다. 이곳의 동한식이 구리거 많은 전반 전시구의 스타 전시

작품입니다. 흥이 많던 한나라 묘지에서 출토한 이 구리거마는 길이가 112cm, 높이가 88cm에 달하고 근 300개 부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0.1mm 두께의 청동 덮개는 종이보다 더 부드럽고 얇으며 뛰어난 도금 공예로 하여 오늘날까지 여전히 찬란한 금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전한 이 한나라 구리거마는 청동기 주조의 최고 기술을 뽐낼 뿐만 아니라 중원 문화와 야락 문화가 융화되는 실물로 입증되었으며 국내로 수차 외국에서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구리거마와 이웃하고 있는 명나라 금상보 오봉관도 박물관에서 꼭 보고 가야 할 보물입니다. 1388g의 금관은 윗부분에 다섯 마리 봉황이 나풀나풀 춤을 추고 상감된 보석은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명나라 제도에 부합되지 않지만 이 문물은 당시 파주 토사의 특수한 지위를 구현해 토사 제도를 연구하는 소중한 실물로 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의 고생물 왕국 전시청에 들어서면 억만년 전으로 돌아간 듯 싶습니다. 당시 일망무진한 바다였던 귀주는 현재 전세계가 공인하는 고생물 화석의 왕국입니다. 호시 귀주룡, 동방 공두룡 등 화석들이 전시청에 정연하게 줄지어 섰습니다. 그중 관령창공 해외캅 화석은 25톤, 106평방미터의 크기로 전세계 동일 종류 화석 표본의 으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화석들과 4D 영화관의 동태 전시를 통해 관중들은 상고시대 바다의 신비함과 멋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바다에서 육지로 변한 귀주의 지질 변화를 깊이 있게 료해할 수 있습니다. 임시 전시들도 역시 박물관의 인기 관광 종목입니다. 서병홍의 애국심을 담은 작품들과 이화원의 궁정진귀품까지 러시아 비트호브 박물관의 왕실 문물에서 귀주 현지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의 현장 전시까지 귀주성 박물관은 늘 문화교류의 활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밖에 귀주성 박물관은 고생물을 부활시킬 수 있는 VR 기술을 도입한 청소년 체험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박물관 밖으로 나오면 외벽에 능적 윤곽과 먼 곳에 산과 물이 아우러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장, 연구, 교양 기능을 한 몸에 지닌 이 문화의 전당은 상고시대 바다의 메아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랑 고국의 비밀, 다채 민족의 노래 소리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문물들은 문명의 비밀을 해독하는 열쇠, 하나하나의 전시청은 시간의 역참으로 되어 귀주의 역사 유전자와 문화 매력을 파헤치러 오는 사람들을 고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귀주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추억.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국제 육상 경기 멀리뛰기 종목에서 우승한 92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0: 9월 3일 세계 마스터 육상 선수권 대회가 한국 대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산동 제남의 92세 로인 료명박이 M909로 90세 이상 연령대가 뛰는 멀리뛰기 종목에서 세계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총 6개 육상 종목에 참가했고 최종 금메달 2매, 은메달 1매, 동메달 1매를 획득했습니다. 세계 마스터 육상 선수권 대회는 2년에 한 번 열리며 세계 육상 연맹이 인정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마스터급 육상 대회로 중로년판 올림픽이라고도 불립니다. 대회는 전 세계 만 35세 이상의 육상 애호가를 대상으로 하며 5세 단위로 연령대 그룹을 나눕니다.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이번 세계 마스터 육상 선수권 대회가 한국 대구에서 열렸으며 106개국에 7,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중국 대표팀 총 105명이 참가했으며 료명박이 가장 연장자입니다. 료명박 로인은 한 종목에만 출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92세 로인은 단번에 100m, 200m, 400m 계수, 멀리뛰기, 3단뛰기, 400m 달리기 6개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8월 28일 오전 로인은 2.05m의 성적으로 M909로 멀리뛰기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경기 당일 갑자기 비가 내려서 료명박 로인은 최고의 수준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훈련할 때는 2.2m를 뛸 수 있었습니다. 400m 계조 경기에서 계조팀이 같은 연령대 선수를 모으지 못했고 85세 그룹에 한 명이 빠져 그는 강등하여 출전해 결국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두 매의 금메달 위에 료명박 로인은 남자 100m 경기에서 20초 89의 성적으로 4위를 차지했고 200m 종목에서 48초 51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결국 료명박 로인은 멀리뛰기 금메달, 400m 계조 금메달, 3단뛰기 은메달, 200m 동메달, 100m 4위, 400m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90대 로인은 금, 은, 동메달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6개 종목을 모두 완주했으며 이를 룡족 대순이라며 자신에게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1934년 6월 29일에 태어난 료명박은 올해 92세입니다. 그는 전문 운동선수 출신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쉬지 않고 했으며 육상과 배드민턴 모두 좋아했고 특히 단거리 달리기에 능했습니다. 1994년 퇴직한 후 자녀들이 모두 어른이 되고 시간이 많아지자 그는 젊었을 때의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체계적으로 운동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드민턴, 겨울 수영, 달리기 등으로 운동 분야를 점점 넓혀갔습니다. 그를 지탱한 것은 결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날마다 빗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훈련한 노력이었습니다. 가끔 몸이 아파서 훈련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이를 악물고 나갔더니 준비 운동을 하고 아프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육상 경조로에 올려있는 전환 점은 71세 때의 오는 날입니다. 당시 그는 전국 대회에 한번 참가하여 동메달 1매를 땄습니다. 그때부터 료명박 로인은 육상 훈련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운동 조깅, 30m 전력 질주, 60m 전력 질주, 3단 뛰기 이런 그가 변함없이 지키는 아침 운동 시간표입니다. 매주 최소 4번 육상 경기장에 가고 주말에도 가며 한 번에 두세 시간 정도 몸을 보냈습니다. 아들 료이의 눈에 료명박 로이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보통 우유 한 잔과 계란 한 개, 빵 한 조각만 먹습니다. 텔레비전은 거의 계속 켜져 있었고 항상 스포츠 채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중국 육상 마스터즈 대회 경기에서 당시 89시였던 료명박 로인이 료녀 기록을 깨며 3매의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남자 85조 100m 결승전에서 그는 해당 조의 대회 기록을 깼고 400m 계조 결승전에서 1분 25초 41의 기록으로 대회 기록을 세우며 1분 26초 43의 중국 마스터 기록을 갱신했고 아시아 마스터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최종군은 남자 85조 100m 금메달, 400m 계조 금메달, 1600m 계조 금메달, 그리고 3단 뛰기 은메달을 모두 거머쥐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제35회 전국 중로년 배드민턴 초청 대회에도 참가해 역시 제남 출신의 74세 선수 지지근과 팀을 이뤄 160세 그룹 남자 복식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나이 많은 선수로 기록됐으며 중국 배드민턴 협회로부터 최고령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구에서 금메달을 딴 후 국기 개양과 국가 연주 시간에 그의 아들 여인은 무대 아래에서 휴대폰을 들고 옆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보면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저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합니다. 료명박 로이는 경기 후 한 팀원이 그의 100m 계조 달리기 자세와 속도를 보고 감격해서 그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가장 감동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료명박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비결 같은 건 없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아주 소박합니다. 몸이 좋으려면 운동이 빠져서는 안 되고 살아있는 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세월은 마치 그에게 마법을 걸어놓은 듯 비록 아흔이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쏜살같이 달릴 수 있습니다. 그의 더 큰 목표는 100세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몸이 괜찮다면 저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100세의 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좀 더 대담하게 180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찬미하노라 그대 들을.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원세조 쿠빌라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쿠빌라이는 원나라 시조인 칭키스칸의 손자이다. 1251년 쿠빌라이는 형 몽키가 제4대 칸자리에 오르자 쿠빌라이는 남송을 정벌하는 원종군 대총독에 임명됐다. 몽케가 남송의 조송을 포위 공격하는 싸움에서 포석에 맞아 숨진 후 쿠빌라이는 동생 아리쿠부카 세력을 제압하고 1271년 즉위해 국호를 원이라고 고치고 원세조로 됐다. 그는 도읍을 연경으로 옮겨 대도라고 했다. 쿠빌라이는 즉위하기 전부터 한족 선비들을 널리 받아들여 국가의 대사를 돕게 하는 데 주의를 돌렸다. 그는 열심히 한족 문화를 익히면서 한족 지식인 유병충 등을 모시고 등용해 큰 위망을 얻었다. 쿠빌라이가 자신을 황제라 자칭하고 국호를 윈이라고 정한 것도 유병충의 제의에 따른 것이었다. 쿠빌라이는 즉위한 후 남송의 협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고실로 군사를 일으켜 남송 정부를 시작했다. 1279년 남송을 멸망시키고 여러민족 경제문화 교류의 발전에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쿠빌라이는 남송을 멸한 후 일본 정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실패로 돌아가 원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대부분을 영역 안에 넣었다. 쿠빌라이는 통일을 이룩한 후 농업 발전에 대해서 큰 중시를 돌렸으며 한나라의 세습적 봉건 제후제를 폐지하고 중앙 집권제를 확립했으며 금나라와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관제를 정하고 세제를 정비했다. 1291년 5월 쿠빌라이는 상소성을 취소하고 오송상 아래 부서를 죄다 중소성으로 고쳤다. 이런 행성 제도에 의해서 원나라는 전국의 요양, 하남, 섬서, 사천, 감숙, 운남, 강서 등 10개 행성을 설치했다. 행성제의 설립은 정치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권고했고 중앙 집권이 행정체제상 담보를 받게 했다. 이 제도는 중국 정치 제도사에서 중대한 변혁으로서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쿠빌라이는 화폐를 통일하고 티베트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실시하는 등 변방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다민족 국가의 통일을 추진했다. 쿠빌라이는 외국과의 연계에 큰 중시를 돌려 동남아시아, 인도 차대륙, 서남아시아 등 나라들과의 경제무역 발전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쿠빌라이는 라마교를 숭상하면서 기타 종교에 대해서도 보호했으며 정주 이학을 제창했다.
0: 네, 끝곡으로 외할머니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총수기가 산동성 청도시 북해 조선소의 화물순 화재 사고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습금평 주석이 인도에서 열리는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동에 참석하게 됩니다.
1: 습금평 총수기의 명절 축하와 진지한 문안이 광범위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을 고무했습니다.
0: 우리나라 금융강국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 뉴스요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9월 10일 11시 15분경 산동성 청도시 북해 조선유관회사 소속 외국적 화물선 한 척이 입항해 정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중공조항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은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산동성 청도시 북해 조선소의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표하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작업을 다그쳐 진행하고 사고 처리와 심리상담 지원 등 업무를 잘 추진하며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은 교훈을 깊이 새기고 각종 화재 우한을 철저히 조사 점검하며 예방조치를 세밀하게 리행해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억제하고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실속있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공조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인 리강은 회시에서 고립된 인원 수색과 구조를 서둘러 진행하고 부상자 치료에 전력을 다하며 사후 처리 작업을 잘하고 자생재해를 엄격히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각 지역과 각 부문이 안전생산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위험부담과 안전우환을 철저히 점검 정비해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억제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응급관리부는 이미 실무팀을 파견해 현장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동성은 인력을 조직해 현장 처리 등 업무를 전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0: 각종 문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인도공화국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습금평 국가 수석이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동에 참석하게 됩니다.
0: 42번째 교사들의 즈음에 습근평 총서기는 전국 광범위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진지한 문안을 전하면서 광범위한 교육 종사자들의 신근한 노동을 충분히 긍정하고 신시대 교원들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 깊이 있게 천명함으로써 전 사회가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풍조를 선양하고 교육 강국 건설을 추진하는 데 따뜻한 힘을 주입하면서 전진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범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고 덕을 수립해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업을 명심하며 직업에 충성하고 학문에 정진하며 부지런히 노력해 학생들이 배우고 일하며 도덕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서 큰 선생이 되고 교육 강국을 다그쳐 건설하는 행정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공을 세우겠다고 표했습니다. 새 노정에서 교육 강국 건설의 청사진이 서서히 펼쳐지고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은 인재들의 뒷받침이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교원 대우의 사명은 더욱 영광스럽고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문안과 축복은 광범한 교원들에 대한 깊은 존경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신시대 교육사업 발전에 대한 방향이고 지침입니다. 강소성 회안시 신안소학교 판공실 부주임인 리나는 교육에 마음을 두고 교원들을 걱정하는 총서기의 부탁은 마디마디 사람들을 분발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학교에 새로운 홍색 자원에 입각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항상 교원의 도덕과 교풍 건설을 선사적인 위치에 놓고 고상한 도덕 품성과 탄탄한 학식 소양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길러 교육 강국 건설에 기층 교육의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광범위한 교원들이 당을 위해 인재를 키우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양성한다는 초심 사명을 단단히 잘 기억하고 덕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업을 잘 실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남계대학 전국대학교 황대년식 교원팀 책임자 진구는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 더욱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교원입니다. 그리고 신에너지 배터리 분야에서 탐구하는 과학연구 종사자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양성한다는 중임을 어깨에 짊어진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부탁을 명심하고 남계대학의 애국 산문을 수업에 녹여내며 인재 양성의 전 과정에서 교육인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건설에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하남성 정주시 금사소학교 체육교원인 마초구는 당을 위한 인재 양성과 나라를 위한 인재 양성의 원칙을 모든 체육 수업에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육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나 경기 순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끈기와 협동, 지지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덕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한 부분이 됩니다. 새 노정에서 우리 일선의 교원들은 우선 교육인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자신을 지식만 가르치거나 동작만 가르치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하고 아이들의 성장하는 길에 향도자로 되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교육가 정신을 크게 선양하고 고상한 도덕품성과 교풍을 함양함으로써 전문 소양 능력을 제고하고 민족 부흥의 중림을 짊어지는 시대의 신인이 되기에 힘써야 한다고 광범위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섬서사범대학 부속소학교 부교장 하군환은 총서기의 진지한 문화는 배려이고 편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육가 정신을 크게 선양하고 도덕 품성과 교풍을 선차적인 위치에 두며 대학교, 교육과학원, 학교가 협동해 인재를 양성하는 우세를 바탕으로 학교 기반 연수를 착실히 추진하고 수업의 질 향상에 깊이 힘쓰며 고품질의 전문 교원 대우를 전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준 높은 교원이 있어야 고품질의

0: 품질 교육이 있습니다. 안위성 동릉시 제3중학교 사상정치과목 교원 양기는 총서기에 친절한 문안에 따뜻함을 느꼈고 크게 고무됐다고 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삼아 교원도덕 함양과 전문성 향상을 일상교수에 통일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양기는 청년들이 성장하는 관근적 시기에 그들의 곤혹을 진심으로 회답해주고 신앙으로 리상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그들이 애국심을 깊이 심고 인생의 첫 단초를 잘 꿰도록 잘 인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강서성 감주시 순노현 특수직교원 구려하는 교육사업에 뿌리내리고 향촌에 뿌리내리며 끊임없이 교수와 인재육성 능력을 제고하고 신시대의 인재육성 장정길을 잘 걸어 교육강국 목표를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교원대호 건설 강화를 중시하고 전사회에서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교육강국 건설에 강대간 합력을 응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건성 삼명시 대전현 교육국 직원 리서달은 총서기의 간곡한 부탁은 그들이 교원을 존중하고 교원을 우대하는 신념을 굳혔다고 표했습니다. 리서달은 교원 직급 심사와 향촌교원 생활보조 등면에서 지속적으로 힘쓰고 다음 단계에서 총서기의 요구에 따라 교원의 획득감과 영예감을 부단히 제고하고 교육강국을 건설하는 합력을 이룰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공문 보도 판공 시리 10일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자 결렬 주제 소식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강국 건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공식적으로 제정했고 2030년까지 중국 특색의 현대 금융체계 정적 구도를 형성시킬 계획이라고 비했습니다. 중국 특색 현대 금융체계를 다그쳐 건설할 것과 관련해 계획은 금융, 거시적 조정체계 보완, 금융감독관리 전면 강화, 금융위험부담 효과적 방지, 실물경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봉사, 금융고품질 발전 추진, 금융고수준 개방 확대 등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기 금융강국건설의 종점과업을 체계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룡뢰 부은행장은 계획의 총적 목표는 2030년까지 중국 특색의 현대 금융체계의 총적 구도를 형성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2035년까지 고도의 적응성, 경쟁력, 일반 혜택성을 갖춘 중국 특색 현대 금융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금융강국 건설을 위해 굳건한 토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관리총국 종림부국장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기 위험부담 방지, 감독관리 강화, 고품질 발전 촉진 등 재반 업무를 일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방의 중소금융기구의 위험부담을 강력하고 질서적이며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금융폭탄이 터지지 않는 최저선을 단단히 지킬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중국 중권감독관리위원회 리초 부주석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기 신규 감독관리 강화, 위험부담 방지 9가지 규정과 자본시장 1 플러스 은 체계 관찰을 지속적이고 깊이 있게 추진하며 새 라운드 자본시장 개혁개방 실시를 다그쳐 추진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리초 부주석은 2030년까지 즉 자본시장 건립 40주년을 맞아 자본시장 고품질 발전의 새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시키고 종합실력과 국제 경쟁력을 뚜렷이 제고시키겠다고 표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끈기와 활기가 부단히 증강하고 외환 저축 규모가 세계 1위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국가외환구 보도대변인이며 부국장인 리빈의 소개에 하면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기 외환관리개혁을 전면적이고 깊이 있게 추진하고 외환봉사 수준을 제고하며 금융강국 건설과 고수준 대외 개방이 새 단계로 격상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외환 업무 전개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신용을 지킬수록 더 편리하고 규칙이 부합되는 자가 선행하는 외환 편리화 정책 체계를 부단히 보완하며 더 많은 신용 우량 기업이 애환 오물을 초래할 때 서류 심사를 면제하고 지령에 근거해 직접 초래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0: 9월 10일 국가문물국이 강서 감주에서 전국 혁명 문물 보호 리용의 최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을 포괄하고 맥락이 명확하며 중점이 돌출한 홍색 자원 보호 새 구도를 구축해 37개 혁명 문물 보호 리용 구역 전국에 1,433개 현구와 시구를 망라간 지역을 포괄했습니다. 2019년부터 권역 건설을 시작한 이래 3천여 건의 혁명 문물 보호 전시 업무를 전개해 혁명 문물의 중대한 위험 부담 상황이 기본적으로 해소됐습니다. 1,300개 주제 기념관에서 2,000차 이상의 혁명 문물 주제 전시를 개최했으며 연인수로 5억 명의 관람객이 선배들의 위협을 되돌아보고 홍색 정신을 감수했습니다.
1: 특별 보도 장정 정신을 계승하여 부흥의 로중에서 분발 진취하자 오늘은 주왕 홍군 장정이 주왕 소비트 구역을 떠난 후에 첫 번째 기착지인 광동으로 가서 혈전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며 새 로중을 열어간 경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 초 소관시 인화현 성구진에 위치한 홍군 장정 월북기념관이 전시 개편을 완료하고 새로 입수한 14 점의 귀중한 혁명 유물을 추가하여 주왕 홍군의 월북 작전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람객 류지기는 홍군의 월북 원정에 대해 더 직관적으로 리하게 되었다며 장정 종신은 우리가 본직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동성 당위원회 당학교 중공 당사 교위원 부의 위법부 부교수는 1934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왕 홍군은 남웅, 인화, 락창 등 월북 지역에 자리로 진입하여 국민당군의 봉쇄선을 연속 돌파하며 서쪽으로 진격하는 관건적인 통로를 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홍군 장정 기간 광동에서 조기 설치한 제2차 및 제3차 봉쇄선을 잇따라 돌파했습니다. 동시에 오산 통일전선 작업 덕분에 대규모 전투가 발생하지 않았고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와 옹호를 받았습니다. 청원 련주시 요한 요족향 전심촌에서 상강혈전을 겪은 홍오군단 제34사 자녀병려 근 100명이 자신들의 수배에 달하는 적군과 필사적으로 격전을 벌였습니다. 전심촌 당 총지부 부석이 담가주는 로세대들에 따르면 전사들은 당시 마을 주민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 문 앞에서 그대로 잠을 잤다며 우리 마을 주민들은 이런 사람들을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90여 년 전에 전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월북대지에서는 발전 병목을 깨는 또 다른 돌파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철강 제련 등 중공업으로 출발한 소관시는 현재 전국 일체화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국가 핵심 중추인 소관 데이터 집군을 신속히 건설하고 있습니다. 소관시 발전개혁국의 사금보 부국장은 소관은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핵심 도시들과의 거리가 비교적 짧아 지원시간이 매우 낮다고 피했습니다. 이란 도시들의 인공지능 응용 시나리오가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소관은 현재 6개 만카드 클러스터를 가동 중이고 가동된 컴퓨팅 파워는 4.5만 피에 달합니다. 오늘날 월북 생태발전구는 당시 서쪽으로의 진격 돌파구를 새로움을 향해 강해지는 생생한 실천으로 전환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새로종에서 산업이 더 강하고 농촌이 더 아름다우며 발전이 더 조화롭고 인민이 더 행복한 참신한 장을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0: 한창 진행 중에 있는 2026년 중국 국제 봉사무역 박람회에서 다수의 새 기술과 새 성과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된 가운데 전 세계 상인들이 잇따라 한자리에 모여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봉사무역 박람회에서 최초 공개, 최초 전시가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로 됐습니다. 자체 개발한 차세대 중국 독수리 눈이 처음 공개돼 탁구, 축구 등 경기를 위해 전자 중재를 제공했고 작용형 지능분류기와 냉장 무인차도 처음으로 봉사무역회에서 단체로 현장에 투입돼 택배 물류 전 과정의 가속화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각종 특수 제작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 순찰 점검, 퇴역 해체 등 고위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봉사무역 박람회에서는 100여 개 기업과 기구가 성과를 발표해 230여 종의 새 제품과 새 성과를 선보였는데 이 가운데서 100여 종은 최초 공개와 최초 전시를 진행한 것입니다. AI 플러스 봉사는 올해 봉사무역의 큰 볼거리입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단독 전시품이 아니라 금융, 의료, 문화관광, 교육 등 주요 주제 분야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인 중국의 봉사는 점점 더 많은 글로벌 동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더 많은 협력의 새로운 공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1: 기자가 상무부에 서류한 데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중점 예자 프로젝트 44개가 새로 초과됐고 총 투자액이 194억 6천만 달러로 기계 전기 장비, 화학 에너지, 자동차, 의료 건강 등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크고 기술 선진성이 강한 주요 외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상무부는 프로젝트의 시행 진척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조성해 외자 유치의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입니다.
0: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정보통신업계 발전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은 2030년까지 포괄범위가 완비되고 성능이 선도적인 차세대 통신망을 전면 구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2030년까지 정보기반시설 누적 투자액 3조 8천억 원, 지능형 연산규모 초당 9,800 엑사플롭스, 5G 사용자 보급률 95% 등 13가지 구체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계획은 정보 기반 시설 구축, 관건적인 핵심 원천 기술 연구 개발 강화, 산업망 공급망의 강인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기술 배치와 관련해 앞으로 5년간 우리는 6G 기술 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6G 기지국, 핵심망 등 장비를 개발하며 적절한 시기에 6G 상용화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주 연산 기술 선행 연구와 생태 육성을 모색합니다. 통신 보편 봉사와 관련해서는 농촌과 편벽한 지역의 네트워크에 듀얼 기가비트로 승격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본적으로 모든 향해 기가비트급 통신망 모든 촌의 5G 연결을 실현합니다. 광대역 변경, 광대역 림초 건설을 가속화하고 변경 섬, 근해 해역, 산림, 초원 목축 지역 등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포괄 수준을 제고할 것입니다.
1: 시간 총수가 얼마 전 2025년 중국과 기타 불육수 현국 간의 무역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에는 무역 지수가 334.14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32.64 증가해 10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구코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작신 아날투트로부터 보는 독일 고고실액의 부상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200만 명 조금 넘고 경제 규모가 전국에서 비교적 뒤처진 독일 작신 아날투트가 하룻밤 사이 여론의 중심으로 됐습니다. 작신 아날투트에서 6일에 주의회 선거가 열렸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구구 독일 대안당이 43.8%의 득표율로 크게 앞서며 해당 주의 제1당으로 됐고 독일 메르츠 총리가 속한 기독교 민주연합의 득표율은 겨우 17.2%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대안당이 작신 아날투트주에서 단독 내각 구성을 위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대안당이 일상적인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고 그 영향력은 미국 연방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심지어 유럽 전체의 정치 생태계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수천 명이 5일을 작신 아날투트 수보 마그데 부르그시에서 시위에 참가함으로써 선거 시작 전날 구구 의식 형태에 대한 반대와 대안당이 집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표출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현장에서 깃발과 현수막을 높이 들고 다원적이고 포용적인 정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이프지히 출신의 회화 종사자 아냐는 우익 보수 세력의 부상이 문화예술 분야의 자유 공간을 크게 축소시킬까 봐 걱정한다고 하면서 정치화 문화 환경이 실질적으로 악화된다면 이삭할 수도 있다고 피했습니다. 미그데 부르크 현지 주민 미타이아는 현 정부의 몇 가지 조치에 실망하지만 대안당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했습니다. 마타이아는 만약 대안당이 집권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피했습니다. 이날 대안당의 지지자들도 마그데 부르크시에서 선거 전 마지막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수많은 경찰들이 집회 장소를 철저히 봉쇄했고 장소 밖에는 입장하지 못한 대안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재 40세인 대안당 지지자 바스티안은 기자에게 자신이 대안당을 지지하는 핵심 이유는 과거의 독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 직원으로서 저는 독일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큰 비관을 느낍니다. 그리고 공장에 있는 젊은 견습생들을 보면 그들이 몇 년 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온 대안당은 기독교 민주연합 등 주류 정당들을 현실과 동떨어진 의식 형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현 정부가 사회 치안 악화, 생활비 급등, 교육 수준 저하, 재정 낭비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당이 불법 이민 추방, 풍력 발전 건설 축소, 기후 정의 등 분야에서의 재정 낭비 감소를 언약함으로써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독일 제1 공영 방송 채널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와 현행 이민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이 유권자들이 대안당에 투표한 핵심 동기입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의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기독교 민주연합의 경제 관리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대안당은 모든 연령대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한 동력을 보였습니다. 대안당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젊은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를 선택했습니다. 20세 수리학의 학생 리아스는 투표 당일 대안당이 주의회에서 지나치게 우세를 조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과 주변의 젊은 유권자들이 5% 투표를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배회하는 정당에 전략적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정당이 의회 진입 최소 기준을 넘도록 도와 구구 정당의 의석 비율을 희석하려 시도했습니다. 이곳의 정치 환경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리아스는 구구 정당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할까 우려하며 이로 인해 교육과 이민 정책이 조정되어 이민자들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피했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는 대한당이 독일에 점점 더 분열되는 정치 구도를 흔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번 선거는 유럽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반영했습니다. 즉 기존의 정당 구도가 무너지고 전통적인 정치 중심이 빠르게 분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작신 아날투즈로부터 보는 독일 구구 세력의 부상,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풍재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면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팽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여러 가지 조치로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이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서로 총령사관을 폐쇄하면서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자 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곳은 아주 신비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우주 비행사들이 엄격한 훈련을 거쳐 먼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첫 요인 우주 비행에서 선외 우주 유영까지, 수동 도킹에서 중국 우주 정거장 건설까지, 한 차례 또 한 차례의 출정에서 승리를 거듭하고 우주를 한 차례 또 한 차례 순회하면서 탐색하는 중국인의 보폭은 갈수록 더 커지고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우주비행사 과학연구훈련센터가 바로 이런 우주 여웅들을 육성하는 요람입니다.
6: 저는 부려사라고 합니다. 북경우주항공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교사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저는 우주비행사 과학연구훈련센터에 왔습니다. 신주 5호와 함께 처음 우주에 오른 양리위를 비롯한 모든 영웅적 우주비행사들은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서 이들 중 한 명을 만날 예정입니다. 최근 새로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7: 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려사라고 합니다.
8: 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는 우주 비행사들이 수중에서 우주의 무중력 환경을 모해서 진행하는 우주 유영 훈련입니다.
7: 훈련을 마치고 나서 젓가락도 잡지 못했다면서요.
8: 네, 이 훈련은 매우 힘듭니다. 안에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기 때문에 첫날의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합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0: 우리가 하늘을 나는 선율 복장인데 무게가 200여근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불편한 데가 있거나 네, 가려워도 잠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이 우주복은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것이죠.
0: 네, 맞습니다. 이 세대 선율 복장은 작업 성능이나 착용감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1: 100여 개에 달하는 종목 중 혹시 제가 체험할 수 있는 훈련 종목이 있을까요?
2: 오늘 우리가 체험할 종목은 바로 우주비행사들의 일상 훈련 종목 중 하나인 환경 적응성 훈련의 일종입니다.
0: 무중력 상태는 우주비행사의 우주운동병을 쉽게 유발합니다. 우리가 지상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바로 비행사들의 잠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 조금 천천히 움직이세요.
1: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다에 떠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2: 맞습니다.
1: 우주비행사들의 훈련 강도는 이보다 얼마나 더 클까요?
2: 훨씬 더 힘듭니다.
0: 저희 우주비행사는 8개 큰 종류의 100개 이상 과목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중 많은 훈련은 단일 탈락제로서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하늘을 나는 꿈을 접어야 합니다.
2: 이것은 유인 원심 분리기인데 우주비행사들이 과부하 지구력 훈련을 진행하는 설비입니다.
1: 엄청 크네요.
0: 이 과부하 훈련은 도전성이 가장 큰 종목으로서 선발에 참여한 많은 우주비행사들이 2단계에서 많이 탈락합니다.

0: 천천히 내려오셔야 합니다.
1: 고마워요.
0: 방금 보니 선생님의 신체 반응이 비교적 심한 것 같던데요.
1: 그래요. 지금 땅을 밟는데 다리 힘이 약간 풀린 듯합니다. 조금 전 가속 상황에서는 잠깐 어지럽기도 했고 그러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의자에 휙 던져지는 느낌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제가 체험한 게 3개지인가요?
0: 네, 3개지입니다.
1: 그럼 우주비행사들은요?
0: 우주비행사들은 매일 6개 내지 8개지를 해야 합니다.
1: 그건 어떤 느낌입니까?
0: 그건 3개지와 다른 체급입니다. 그 정도면 보고조치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받습니다.
1: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2: 유인 우주비행 과정은 유인 우주비행사에 대한 요구가 각별히 높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특히 고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전투력이 있어야 하며 난관도 잘 극복해야 하고 또 기어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유인 우주비행정신은 우리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우주인들을 고마워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따라서 확고하게 가게 합니다.
1: 황막한 사막에서 광활한 우주까지 이번 체험을 통해 저는 완벽한 준비 배후에는 우주비행사들의 각고의 훈련, 극한적 도전, 자아희생, 공동리익을 위한 사심없는 기여가 숨어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주비행 정신을 고양하고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더 큰 용기로 더 멀리 나아가도록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3: 오늘은 특별히 신주 12호 우주인 승무조의 서폐승, 류백명, 탕홍파 등 우주비행사 3명과 북경우주항공대학 사상정치과 부려사 교원을 평화그린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모셨습니다.
4: 경례.
3: 중국 우주비행사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의 가슴에 있는 오성붉은기에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오늘 신주 12호 우주인 무승조도 특별한 오성붉은기를 녹화 현장에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오성붉은기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4: 이 오성 붉은기는 신주 12호 우주인 승무조와 함께 우주에 다녀왔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우리와 통화할 때 이 오성 붉은기가 우리 뒤에 핵심 선실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 대대 입구에는 조국의 리익은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우주에서도 이 찬란한 오성 붉은기를 볼 때마다 무한한 힘을 얻었고 조국과 인민이 부여한 우주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3: 2021년 6월 23일 습근평 총서기와 신주 12호 우주인 승무소가 통화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있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4: 당시 우리 세 사람은 핵심 선실에서 일상 조작을 하고 있었는데 습근평 주석이 비행 관제 센터를 찾아 우리와 통화했습니다.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고 습근평 주석의 관심과 배려는 우리에게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주석의 당부를 명심하고 사명에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완수해 신시대 중국 우주 사업의 분토자,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5: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6: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석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장.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여러 가지 조치로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이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대해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동한 뒤 이란 경제부는 최근 경제전쟁지휘부를 설치해 전쟁으로 인한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판단하고 관련 부문과 협력해 해결 방안의 제정과 리행을 서두르도록 했습니다. 한동안 미국 측이 2차 제재와 국경을 넘는 금융 격리를 더욱 중시하는 새 라운드 압박에 직면하면서 이란의 대응책도 단일 구제에서 점차 중앙 차원의 종합 조정, 공급 보장과 생산 안정, 금융 기반 안정화, 대외 통로 원활화 등 여러 조치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근 정책은 우선 생산 부문과 기본 상품, 의약품 공급의 안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란 계획과 예산 조직 책임자 사이드 하미드 푸르무함마디는 이란이 제재에 주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면서 국가개발기금 자원을 동원해 기본 물자와 의약품 비축을 보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경제장관 사이이드 알리 마다니자드는 정부가 전쟁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유동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체계와 채권시장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은 수속 간소화를 통해 제재와 전쟁으로 인한 물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부 모르타자 자마니안 차관은 정부가 일부 세관 규정을 조정하고 차량의 세관 체류를 줄이기 위해 물품이 입국 통상구에서 직접 운송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 측면에서 이란은 무역과 운송, 결제 통로의 다원화를 가속화하고 국제 차원에서 국제 운송 회랑의 원활한 개통, 은행 협력, 무역 투자 편의화 등 관련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경제 외교를 제출했습니다. 기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현재 이란 시장의 기초 물자의 전반적인 공급에는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입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 일부 의약품의 후속 공급 문제 등이 이미 시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전에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로 해만 화물 운송이 제한되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 수입이 줄고 수입 비용은 상승하며 통합 팽창 압력은 심화되어 이란 경제가 더 큰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단 이자드는 이란 경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의 다음 단계 업무의 중점은 무역 동반자 다원화, 지역 무역 확대, 민간 부문 강화, 비석유 수출 증가, 무역 회랑 원활화, 은행 체제 개혁 그리고 통합 팽창 통제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의 제재 대응 효과가 상당 부분 외화 수입, 통합 팽창 추이, 물류 원활성 그리고 미국의 제재 압박 속에서도 외부 동반자들이 계속 협력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서로 총령사관을 폐쇄하면서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여 전 독일 경찰은 라이프치히 공항의 우크라이나 운송기 부근에서 폭발물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무인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9월 1일 러시아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9월 18일 본 주재 러시아 총령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측은 상크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독일 총령사관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무인기 공격 미수 사건 하나가 점차 확산된 배경과 그 안에 숨겨진 근본적 원인, 그리고 향후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월 5일 새벽 독일 동부 라이프치히 공항 직원들이 화물구역 우크라이나 운송기 부근에서 폭발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를 발견했습니다. 라이프치히 공항은 한때 항공기 리착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해당 무인기를 통제하고 긴박한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 독일 연방검찰원이 조사를 인계받았고 이후 발표한 조사 보고에서 이 사건을 독일의 교통운송과 물류기반 시설을 겨냥한 중대한 테러 공격이자 독일의 외부와 내부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9월 1일 독일 외교장관 발트풀과 내무장관 도블린트는 소식 발표회에서 러시아가 이 무인기 공격 미수 사건에 책임이 있다면서 9월 18일부로 본 주재 러시아 총령사관을 폐쇄하고 베를린에 위치한 문화기관 러시아의 집과의 관련 계약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독일은 러시아 국민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대한 압박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측은 독일의 관련 혐의를 부인한 동시에 대응 조치로 상크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독일 총령사관의 운영 허가를 취소하고 러시아 내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의 운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소 할로 부소장은 라이프치히 공항 무인기 사건은 러시아와 독일 간의 전략적 상호 신뢰 상실과 관계 지속 악화의 집중적 반영이라면서 양국이 상대방 총령사관을 잇따라 폐쇄함에 따라 쌍방 외교 소통 채널이 더욱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9월 1일 독일이 이번 사건에 러시아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비난은 독일 국내 정치 정세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타게스 차이통 사이트의 6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라브로브 외무장관은 독일 메르츠 총리가 사실상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비난하면서 독일을 유럽의 선도적 군사 강국으로 재건하겠다는 메르츠의 모든 발언이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동부 삭선 안할트주 의회 선거가 6일 저녁 종료되었습니다. 초보적인 결과에 따르면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압도적 우세로 해당 주 제1당으로 전체 83석 중 39석을 차지한 반면 메르츠가 속한 독일 기독교 민주연맹은 15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친러 정당으로 분류되고 있는 독일을 위한 대한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철회와 러시아와의 협력 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7일 메르츠는 선거 결과와 관련해 주의회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집권당의 대러시아 정책을 바꿀 계획이 없다면서 집권연맹은 계속해서 러시아 위협에 맞서고 우크라이나를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 승격 이후 러시아와 독일 관계가 최저점으로 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으며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해 러시아 측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나탈리아 옐리세에바는 러시아와 독일 관계가 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할로 부서장은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독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약화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는 유럽 최대의 안보 위협이라는 인식이 독일 사회와 정치권에서 주류적 인식으로 되었고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안보 정책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은 최근 들어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러시아 안보 위협이라는 서사를 활용하여 자국 군사 건설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조리연구원 최소도는 러시아와 독일이 정치, 외교, 여론 등 각 측면에서 대립이 지속적으로 승격되는 상황에서 양측이 중단기적으로 외교 접촉을 하거나 부분적 타협에 이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하나는 독일 국내 정치의 향방입니다. 만약 독일을 위한 대한당과 같은 정치 세력이 더욱 성장할 경우 양국 관계에 제한적인 완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서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 내 남편의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오, 그래? 아내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말에 꼬박꼬박 대답해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말을 이어가던 아내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남편에게 닿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하루는 그렇게 남편에게 전해지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네, 다음날 저녁 아내에게는 또 남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려다가 그냥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랬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별일 없어? 아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어요. 정말 별일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해도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게 된 겁니다. 네, 부부가 멀어지는 순간은 이렇게 사소합니다. 상대가 말을 걸었을 때 눈 한번 맞춰주지 않는 순간 마음은 소리 없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관심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요즘 말이 없어졌다면 그 사람이 말을 걸던 날 내 눈이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 먼저 돌이켜보세요.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화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오금숙님의 정성을 담은 효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포전 인옥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의 원칙과 요구를 확고하게 파악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병 예방 및 치료 능력을 겸비한 복합형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합니다. 건강중국행동과 애국위생운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창도하며 중대 만성 질병에 대한 예방과 조기 개입을 강화하여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한층 더 통제해야 합니다. 공익성을 지향하는 공립병원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이민의 건강을 중심으로 하고 공익성을 수호하고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공립병원 운행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정부의 투입 책임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재정 투입 정책을 내오며 경제 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운행 위험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를 질서 있게 분류하여 해소해야 합니다.

0: 이는 편지 동쪽 조종 기제를 수립하고 옵종이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편지의 보장을 강화하며 국가의 지령성 임무를 짊어진 옵종에 대해서는 편중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공립병원 급여 제도 계약을 심화하고 두 가지 호용을 실시하며 실적 평가 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급여 구조를 최적화하며 의료일꾼의 고정 수입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의료기구에서 부동한 과와실, 부동한 일자리에 따른 보다 합리적인 급여 분배를 추진하며 근무 직책과 기술 노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급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공립병원의 특별수요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민영병원의 발전을 인도하고 규범화하여 의료보건 위생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대중의 다양한 건강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서의 중요한 보충 역할을 발휘시키며 상업 건강보험과의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보건 위생업종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 수단을 혁신하고 기구감독관리, 행위감독관리, 기능감독관리, 투과식 감독관리, 지속적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감독관리의 효과성을 한층 더 향상시켜야 합니다. 의료보건 위생 분야의 종료마 건설을 강화하여 부패 문제와 대중 주변의 부정기풍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약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생건강 분야의 신질 생산력을 적극 발전시키고 위생건강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이고 편의적인 의료과학기술을 둘러싸고 관건적 기술과 장비 및 국내 기준 규범체계 완비에 초점을 맞춰 림상의학연구 발전을 지지하고 의학과 공정기술의 결합, 의학융합을 촉진하고 의학과학기술 분야의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의 혁신, 연구, 개발을 추진하며 중국인 체질에 부합되는 건강 기준과 규범화 지침을 세워야 합니다. 의약품, 백신, 의료 설비 등의 혁신 성과의 림상 응용 전환을 촉진하고 위생 건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인터넷 등 정보 기술의 심층적인 응용을 추진함으로써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방법과 수단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종약의 전승, 혁신, 발전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량질의 중위 의료 자원의 품질 향상, 교무 확대,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종이 관련 우위 전문학과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종이 의료 서비스 가격 정책과 지불 정책을 최적화하고 질병 예방 치료에서 종약의 독특한 우위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종약의 과학기술 서비스 능력, 협동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종약 의학 고소, 정수에 대한 발굴, 보호, 개발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시대 신농상백초 공정을 실시하고 종약 치료 수단을 풍부히 하며 명산지 약재 자원을 보다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종약 문화의 정신적 내포와 시대적 가치를 적극 고양하고 끊임없이 종약 해외 진출을 추진해야 합니다.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에 심화하는 관련 범위가 높고 사회 관심도가 높으므로 반드시 당면의 령도, 정부 주도, 부문 협동, 사회 참여, 전민 공동 건설, 전민 공유의 삽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면에서 통일적으로 령도하고 당과 정부에서 함께 틀어지고 관리하는 조직 령도 기제를 한층 더 완비하고 지방 각급 당위원회, 정부의 령도 책임을 강화하며 구체적인 실시 조치를 제정하고 15호 기획의 연구, 재정과 결부하여 프로젝트와 행동 방안을 도모해야 합니다. 계획 추진 과정의 중단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구 포치하여 개혁 정책의 실시와 구체화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문 사이의 협력과 협조를 강화해야 하는 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실행 가능하고 실용성이 강한 부대 조치를 함께 연구하고 세분화하여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다 함께 심화해야 합니다. 전 사회가 적극 참여하는 주동성, 창조성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역량이 의약, 과학, 기술 혁신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며 의료보건위생서비스의 공급을 풍부히해야 합니다. 지방시범과 지역 간 조류 연동을 격려하고 당정이 확정한 개혁 방향과 원칙을 전제로 현지 실정에 맞게 과감하게 탐구하여 복제, 보급할 수 있는 경험과 방법을 도움 안에 형성해야 합니다. 선전인도를 강화하고 국가, 지방, 기구 각 차원에서 쌓은 개혁 경험을 잘 활용하여 전 사회가 의료체제 개혁을 지지하고 도모하고 추진하는 량완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인구발전 전략을 보완하는 필요한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인구발전은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관계되는 대사로서 반드시 인구의 정체적 자질을 힘써 높이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구의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인구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할 때 대하여 중단 포치를 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차원에는 전망계획에 웅대한 청사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체를 주목해봅니다. 가을 바람이 해랑강 기슭을 스쳐갑니다. 사과배가 또 한해 풍작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사과배는 장미과 배나무 속에 속하는 품종으로 길림성 연변조순족 자치주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연변의 서늘한 기후와 큰 일교차는 사과배가 당분을 충분히 축적하도록 해주었고 과육이 희고 아삭하며 즙이 많고 맛이 단 오산 품질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전국 사과배 생산량의 80% 이상이 연변 자치주 령정시에서 생산됩니다. 령정시의 사과배 재배 면적은 1,881.5헥타르, 연간 생산량은 26,709톤, 생산액은 9,462만 원에 달해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끄는 황금 과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변대학 원의 원림학과 조료주임은 사과배는 천연 품종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육성된 품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변 사람들은 에레베 품종을 토종 내한성 삼배 대목에 접수하여 삼배의 강한 내한성과 접수 품종의 과실이 크고 달며 아삭한 과육의 장점을 함께 갖춘 사과배를 육성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해랑강 사과배는 녹색 식품 A급 인증과 국가 지리 표지 제품 보호를 잇따라 획득하고 전국 명품 특산 오소 신상 농산물 목록에도 선정되면서 산업 발전의 브랜드 우세를 다져왔습니다. 초가을에 령정시 만무 사과배 과원에는 탐스런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졌습니다. 하지만 70여 년 전 이곳은 수토 요실이 심한 황무지였습니다. 연변 령정 과수농장 유한회사 부총경리 김현철은 농장은 1951년에 세워졌다며 1950년대 연변 초대 당위원회석이 주덕해 동지가 조사 연구를 거쳐 황무지를 개발하고 대면적으로 사과배를 심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건설자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꾸준히 나무를 심고 산을 푸르게 가꾸면서 황폐했던 비탈은 오늘의 만무 사과배 과원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에 심어진 사과배 나무들은 수토 요실을 효과적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연변의 달콤한 산업을 키워냈습니다. 현재 농장은 2만 모의 과원과 20만 그루의 과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양질 사과배 생산량은 2만 톤 안팎에 달합니다. 올해는 강우량이 충분하여 사과배 작황이 좋아 곧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만무 과원은 해랑강 기슭 모아산 남쪽 비탈에 자리 잡고 있어 계절마다 서로 다른 풍경을 펼쳐 보입니다. 봄에는 백꽃이 흰 구름처럼 만발하고 여름과 가을에는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지며 겨울에는 은빛 설경이 장관을 이룹니다. 과원은 개방형 생태관리 모식을 실시하여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열매 따기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수한 생태 자원에 의거해 현재는 사계절 문화 관광 체계를 구축하고 백꽃축제, 사과배 따기축제, 농가체험, 농경연합, 영화촬영지 등 다양한 관광 형태를 육성하여 생태자원을 문화관광과 경제효익으로 전환시킵니다. 네, 사과배의 우수한 품질은 과학기술의 지탱력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만무과원은 전면적으로 녹색 생태재배를 보급하고 완숙 요기 비료로 과도한 화학 비료 사용을 대체했으며 관계와 시비를 일체화한 점적 관계, 과학적인 가지치기 등 현대 농업 기술을 보급하여 양분 공급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만무과원의 한가운데는 길림 영정사과배 과학기술보급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변조선적자치소 농업과학원연구원 리옹과 연변대학 원예원림학과 주임 조려 등 과학연구일꾼들은 장기간 과원에 상주하면서 실험실을 밥머리로 옮겨왔습니다. 이들은 과수의 가지치기, 인공수분, 병충해 진단, 토양검측, 배합시비 등 전과정 기술 봉사를 제공하고 무료 현장 강좌를 열어 과학기술 보급의 마지막 1km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 보급소는 또 청년인재 양성 기지이기도 합니다. 연변대학 연구생들은 과원에서 액체 수분, 영양제 분무 등 실천 연구를 전개하면서 연구 논문을 써내고 있습니다. 네, 연구팀은 기술 난관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넓은 이랑, 좁은 그루 간격, 고광효 개심형, 수형 개조 기술을 개발하고 미향사, 살충 등 생물 농약 등 녹색 방지 기술을

보급했으며 가지 분쇄 환흥과 락엽 퇴비 순환 모식을 실시했습니다. 네, 새 기술을 보급한 후로 시범구의 오량 과율은 30% 높아지고 단위당 생산량은 15% 늘어났으며 생산 원가도 한층 낮아졌습니다. 네, 만무과원을 떠나 삼합진 삼합촌에 가봅니다. 20년 가까이 사과배 재배에 전념해온 룡정시 삼합과수농민전문합작사 이사장 량작괴는 로과수농 남광일의 지도를 받으면서 부단히 새로운 기술을 탐구해왔습니다. 네, 과거에는 배나무가 3, 4층 높이의 큰 수관 형태여서 가지치기와 수확에 품이 많이 들고 작업 과정에서 안전 위험도 컸습니다. 네, 량작교는 과감하게 높은 수관을 키 낮춤 개심형 수용으로 개조했습니다. 여러 해의 실천 끝에 통풍과 채광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작과 밀도가 높아지고 과실 품질도 좋아졌습니다. 네, 동시에 관리도 한결 수월해져 주변 과수농들에게도 잇따라 전면 보급되었습니다. 네, 2008년 량작괴는 주변 농가들과 함께 삼합 과수농민 전문 합작사를 설립해 기술 농자재 포상 판매를 통일하는 경영 모식을 실시했습니다. 합작사는 창립 당시 5가구 과수 2,000그루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40가구 과수 4만 1,500그루 규모로 발전했으며 연간 생산량은 6,000톤 안팎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과학기술 보급서에 의하여 표준화 재배 기술을 보급하면서 농가들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연변 사과배 종합시범소는 재배, 육종, 저장, 가공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전개하고 있으며 연변대학, 연변조선족자치소, 농업과학원 등 연구기관들과 산업발전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엔간 룡정시는 사과배 산업사슬을 끊임없이 연장해왔습니다. 산업선도기업인 룡정과수농장은 기업플러스 농가 모식을 실시하여 만무과원을 농가에 도급 경영하도록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구축하여 과수농들의 판매 어려움을 해결해줬습니다. 현재 600여 가구 과수농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이끌고 있으며 연간 소득 증가폭이 30%를 넘습니다. 331 국도 길림 구간이 전구간 개통되면서 사과배가 산간지역을 벗어나 전국시장으로 나가는 길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연선 농촌 관광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삼합진을 찾는 자가용 관광객이 끊기지 않고 산지 사과배 따기 체험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도변의 고목커피 역참은 변경 문화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청년 창업팀은 사과배 아메리카노를 개발하여 하루 최고 100여 잔의 커피를 판매하고 있으며 역참 자원봉사자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과수농들의 수확도 돕고 있습니다. 네, 사과배 심층 가공을 둘러싸고 현재에서는 올린 사과배 원즙, 사과배 음료, 사과배 말랭이, 사과배 아이스크림, 사과배 전과, 사과배고, 사과배 식초 등 계열 제품을 잇따라 개발하여 생과일 판매 중심에서 다원화 가공으로 산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생방송과 원산지 직송 등 판매 모식을 직접 탐색하면서 룡정 사과배 지역 공공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이고 전국 시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영길 동방수상시장에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올린 사과배즙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 상품으로 되었습니다. 네, 가게 주인 성 씨는 새벽 3시에 장사를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200잔 정도 팔린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몇 년간 룡정 씨는 향촌지능 전략을 깊이 실시하면서 사과배 산업을 특색 5세 산업으로 육성해왔습니다. 기술 보급과 브랜드 육성을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

그러면 종 다양성에서 종래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정성을 떠난 효란 없다. 오금송님의 글 감상하시겠습니다. 효라는 글자는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1년에 한 번 찾아뵙는 명절 인사로 충분할지 모르나 또 누구에게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마주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전부입니다. 나의 친구 전영실에게 효는 분명 고자였습니다. 영실이는 12년 전부터 몸져 누우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저 누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맺기마다 입에 맞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때때로 온몸이 굳어 손길이 필요하셨지만 영실이는 단 한 번도 바쁘다거나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당연한 일처럼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 올해 97세인 어머니의 손이 통통 붓기 시작했습니다. 영실이는 사진을 찍어 내게 보여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했고 온종일 병원을

뛰어 다니며 의사를 집에 모셔와 주사를 마치고 약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다행히 붓기가 조금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게는 그네의 안도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 한두 번이었을까요? 10년 넘게 어머니께 손길을 드린다는 것이 효력이라도 희생 없이는 해내기 어려운 일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실의 효는 단순히 병 간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때는 어머니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조금이라도 반짝일 때면 영실에는 온몸으로 기쁨을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내게 보여주며 그래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오. 그거면 됐어. 그 짧은 말 속에는 힘든 간병 속에서도 어머니의 미소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네가 차려드리는 식사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영양소를 하나하나 계산하고 소화가 잘 되도록 조리하며 어머니의 입맛이 조금이라도 돌아오도록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또한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욕창이라도 생길까봐 수시로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돌봐드렸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에 온기가 깃들어 있었기에 어머니는 딸의 사랑을 독차지한 복 많은 부모님이셨습니다. 노래와 춤, 영양 가득한 식사, 어머니의 미용사로서의 역할, 세심한 간호까지 영실이는 어머니의 삶 속에 즐거움과 건강을 함께 채워주었습니다. 영실이도 일찍이 훌륭한 어머니 손에서 자라며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영실의 어머니는 19살의 일터에서 모범을 보여 인민대표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고 37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지만 다섯 남매를 훌륭히 키워내면서도 사업에서 성과를 내어 이름을 날렸습니다. 영실의 어머니는 영길시 아동 옷공장의 창시자였습니다. 8급 재단사로서 동북 삼성 어린이 양복 전시회에 참가하여 2등의 영예를 따낸 적도 있었고 그 사적은 사진과 함께 신문에 번듯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영실의 어머니는 시대를 읽는 안목도 뛰어났습니다. 당 11기 3차 전원회의가 열린 후 정부에서 개인 공상업을 허용하자 가장 먼저 영업 허가증을 내고 20명의 일꾼을 둔 복장 공장을 꾸렸습니다. 영실의 어머니의 옷가게는 동북 삼성 시장을 주름잡았고 옷이 만들어지기 바쁘게 팔려나갔습니다. 당시 소시장에 석재단사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이 차지했습니다. 도매상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고 미처 만들기도 바쁘게 다투어 사갔습니다. 영실의 어머니는 장사로 바쁘면서도 자식 뒷바라지를 한시도 늦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훌륭히 사회에서 활약하는 일꾼들로 성장했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감을 언제나 기쁘게 여기는 명실에는 한시라도 어머니를 알뜰히 보살펴 드리는 것을 락으로 삼았습니다. 남들은 그저 효녀라 부르지만 나는 그 말이 오히려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효는 한 번의 큰 행동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손길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실에는 몸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 손길에는 식사를 차려드리고 깨끗이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웃고 노래하며 순간의 기쁨을 나누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명절에 부모님께 문안 드리고 용돈을 드리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도 좋은 효도입니다. 그러나 영실의 효는 특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몸부림이었고 불편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였으며 낳아주신 은혜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갚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얼마 전 영실의 아들이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양로원을 권했지만
영실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 손으로 돌보는 것이 마음이 도편해. 그 한마디에 그네의 모든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누구든 하라면 그렇게 다 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영실이는 오늘도 어머니 곁에서 정성껏 돌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를 틀어드리고 때로는 손을 잡고 가볍게 흔들며 함께 리듬을 타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어머니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물들입니다. 정성을 떠난 효란 없습니다. 정성은 시간이고 손길이고 인내입니다. 영실이가 보여준 효는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미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도우미를 구해 보살핌에 빈틈을 메웠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영실의 눈빛은 항상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 맑음은 오직 정성으로만 빚어낼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효녀라 부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실에는 그저 웃을 뿐입니다.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 하나하나, 어머니를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그 손길에서 나는 효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정성은 위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영실에게는 위대할 수밖에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을 영실이는 10년 넘게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성을 떠난 효란 없습니다. 그리고 정성이 깃든 자리에는 반드시 온기가 남습니다. 오늘도 영실의 손길이 닿는 그 곳에는 어머니의 미소가 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엄마된 마음으로 정성껏 효를 실천하는 영실의 헌신과 교의 가치가 더 생생하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고사 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 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 성어는 돈질포, 벽돌천, 끌인, 고슬옥, 보전, 인옥입니다. 이 고사 성어는 벽돌을 던져 고슬을 끌어들이다, 졸래라고 성숙되지 않은 의견으로 다른 사람의 고견을 끌어내다, 남의 훌륭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미숙한 의견을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당나라 때에 종심이라는 고승이 있었는데 고군 관음원의 주지 스님으로 여러 해 동안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들의 좌선을 할 때 정신을 집중하고 절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몸과 마음이 일치를 이루는 경지에 도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어느 한 번은 여러 제자들이 함께 저녁 좌선을 하게 되었는데 종심 스님이 일부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좌선 중에서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 있으면 나와주시오. 여러 제자들이 가부좌를 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한 동자승이 참지 못하고 설문자로 나왔습니다. 이에 종심 선사가 동자승을 보고 느릿느릿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방금은 벽돌을 던져 구슬을 끌어들이려는 마음에서 말했는데 결국 벽돌보다 못한 흙덩이가 나왔구나. 네, 그 외에 담정이라는 책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 문인 조하가 시로 이름을 날렸고 대신 두목도 조하의 시를 즐겨 읊었으며 특히 장적일성 인이루, 네, 즉 긴 젖대를 갖고 불어대는 한가락 곡조, 사람들이 누대에 기대요 눈을 감고 듣고 있네 라는 구절을 극찬했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조하를 조이루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의 시인 상근은 조하의 명성을 부러워했고 조하가 소주의 령남사를 유람한다는 소식을 알고는 조하의 시를 지니고 절에 먼저 가서 벽에 시 두 구절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는 조하가 와서 본 후 두 구절을 보충해 완성한 시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네, 조하가 절에 와서 시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부슬대로 뒤에 두 마디를 적어뒀는데 앞에 두 구절보다 훨씬 수준이 높았습니다. 고세 문인들은 상근의 이런 방법이 성숙되지 않은 작품으로 다른 사람의 좋은 작품을 이끌어내는 것, 즉 보전 인옥이라고 여겼습니다. 네, 고사성어 보전 인옥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1: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0: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1: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한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0: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1: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0: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1: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3: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이 되면 어느새 기분이 가라앉고 잠은 오지 않으며 평소 하던 일에도 흥미를 잃게 됩니다. 네, 이런 신체 상태는 이른바 가을을 타는 증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증상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네,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시기에는 기온과 일조량 같은 환경 요인이 서서히 달라지는데 이런 변화가 인체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와 생체 리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감정과 수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햇빛이 줄어들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멜라토닌 리듬이 어지러워집니다. 여기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반 사람들도 피로감, 우울한 기분, 짜증, 대화 회피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가을로 들어서는 환절기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함과 더불어 네, 매일 30분에서 1시간가량 야외 활동 시간을 늘리고 햇빛을 많이 쬐며 친구나 가족과 자주 소통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만약 이런 증상이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로 악화되거나 두 주 이상 지속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총수기가 산동성 청도시 북해 조선소의 화물순 화재 사고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습금평 주석이 인도에서 열리는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동에 참석하게 됩니다.
1: 습금평 총수기의 명절 축하와 진지한 문안이 광범위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을 고무했습니다.
0: 우리나라 금융강국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 뉴스요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9월 10일 11시 15분경 산동성 청도시 북해 조선유관회사 소속 외국적 화물선 한 척이 입항해 정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은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산동성 청도시 북해 조선소의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표하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작업을 다그쳐 진행하고 사고 처리와 심리상담 지원 등 업무를 잘 추진하며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은 교훈을 깊이 새기고 각종 화재 우한을 철저히 조사 점검하며 예방조치를 세밀하게 리행해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억제하고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실속있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공조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인 리강은 회시에서 고립된 인원 수색과 구조를 서둘러 진행하고 부상자 치료에 전력을 다하며 사후 처리 작업을 잘하고 자생재해를 엄격히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각 지역과 각 부문이 안전생산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위험부담과 안전우환을 철저히 점검 정비해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억제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응급관리부는 이미 실무팀을 파견해 현장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동성은 인력을 조직해 현장 처리 등 업무를 전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업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인도공화국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습근평 국가수석이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브릭스 국가지도자 제18차 회동에 참석하게 됩니다.
0: 42번째 교사들의 즈음에 습근평 총서기는 전국 광범위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진지한 문안을 전하면서 광범위한 교육 종사자들의 신근한 노동을 충분히 긍정하고 신시대 교원들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 깊이 있게 천명함으로써 전 사회가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풍조를 선양하고 교육 강국 건설을 추진하는 데 따뜻한 힘을 주입하면서 전진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범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고 덕을 수립해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업을 명심하며 직업에 충성하고 학문에 정진하며 부지런히 노력해 학생들이 배우고 일하며 도덕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서 큰 선생이 되고 교육 강국을 다그쳐 건설하는 행정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공을 세우겠다고 표했습니다. 새 노정에서 교육 강국 건설의 청사진이 서서히 펼쳐지고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은 인재들의 뒷받침이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교원 대우의 사명은 더욱 영광스럽고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문안과 축복은 광범한 교원들에 대한 깊은 존경의

0: 교실뿐만 아니라 신시대 교육사업 발전에 대한 방향이고 지침입니다. 강소성 회안시 신안소학교 판공실 부주임인 리나는 교육의 마음을 두고 교원들을 걱정하는 총서기의 부탁은 마디마디 사람들을 분발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학교에 새로운 홍색 자원을 입각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항상 교원의 도덕과 교풍건설을 선차적인 위치에 놓고 고상한 도덕 품성과 탄탄한 학식 소양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길러 교육강국 건설에 기층교육의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광범위한 교원들이 당을 위해 인재를 키우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양성한다는 초심 사명을 단단히 잘 기억하고 덕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과업을 잘 실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남계대학 전국대학교 황대년식 교원팀 책임자 진구는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 더욱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교원입니다. 그리고 신에너지 배터리 분야에서 탐구하는 과학연구 종사자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양성한다는 중임을 어깨에 짊어진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부탁을 명심하고 남계대학의 애국 산문을 수업에 녹여내며 인재 양성의 전 과정에서 교육인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건설에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하남성 정주시 금사소학교 체육교원인 마초구는 당을 위한 인재 양성과 나라를 위한 인재 양성의 원칙을 모든 체육 수업에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육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나 경기 순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끈기와 협동, 지지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덕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한 부분이 됩니다. 새 노정에서 우리 일선의 교원들은 우선 교육인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자신을 지식만 가르치거나 동작만 가르치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하고 아이들의 성장하는 길에 향도자로 되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교육가 정신을 크게 선양하고 고상한 도덕품성과 교풍을 함양함으로써 전문 소양 능력을 제고하고 민족 부흥의 중임을 짊어지는 시대의 신인이 되기에 힘써야 한다고 광범위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섬서사범대학 부속소학교 부교장 하군관은 총서기의 진지한 문화는 배려이고 편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육가 정신을 크게 선양하고 도덕품성과 교풍을 선차적인 위치에 두며 대학교, 교육과학원, 학교가 협동해 인재를 양성하는 우세를 바탕으로 학교 기반 연수를 착실히 추진하고 수업의 질 향상에 깊이 힘쓰며 고품질의 전문 교원 대우를 전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준 높은 교원이 있어야 고품질 교육이 있습니다. 안위성 동릉시 제3중학교 사상정치과목 교원 양기는 총서기의 친절한 문화 내 따뜻함을 느꼈고 크게 고무됐다고 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삼아 교원도덕 함양과 전문성 향상을 일상 교수에 통일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양기는 청년들이 성장하는 관근적 시기에 그들의 곤혹을 진심으로 회답해주고 신앙으로 리상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그들이 애국심을 깊이 심고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잘 인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강서성 감주시 순노현 특수직교원 구려환은 교육사업에 뿌리내리고 향촌에 뿌리내리며 끊임없이 교수와 인재육성 능력을 제고하고 신시대의 인재육성 장정길을 잘 걸어 교육강국 목표를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교원대호 건설 강화를 중시하고 전사회에서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교육강국 건설에 강대간 합력을 응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건성 삼명시 대전현 교육국 직원 리서달은 총서기의 간곡한 부탁은 그들이 교원을 존중하고 교원을 우대하는 신념을 굳혔다고 표했습니다. 리서달은 교원 직급 심사와 향촌교원 생활보조 등 면에서 지속적으로 힘쓰고 다음 단계에서 총석의 요구에 따라 교원의 획득감과 영예감을 부단히 제고하고 교육강국을 건설하는 합력을 이룰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공문 보도 판공 7.21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사 결렬 주제 소식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강국 건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공식적으로 제정했고 2030년까지 중국 특색의 현대금융체계 정적구도를 형성시킬 계획이라고 비했습니다. 중국 특색 현대금융체계를 다그쳐 건설할 것과 관련해 계획은 금융, 거시적 조정체계 보완, 금융감독관리 전면 강화, 금융위험부담 효과적 방지, 실물경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봉사, 금융고품질 발전 추진, 금융고수준 개방 확대 등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기 금융강국건설의 중점과업을 체계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룡뢰 부은행장은 계획의 총적 목표는 2030년까지 중국 특색의 현대 금융체계의 총적 구도를 형성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2035년까지 고도의 적응성, 경쟁력, 일반 혜택성을 갖춘 중국 특색 현대 금융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금융강국 건설을 위해 굳건한 토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관리총국 종림부국장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기 위험부담 방지, 감독관리 강화, 고품질 발전 촉진 등 재반 업무를 일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방의 중소금융기구의 위험부담을 강력하고 질서적이며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금융폭탄이 터지지 않는 최저선을 단단히 지킬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중국 중권감독관리위원회 리초 부주석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기 신규 감독관리 강화, 위험부담 방지 9가지 규정과 자본시장 1 플러스 N 체계 관찰을 지속적이고 깊이 있게 추진하며 새 라운드 자본시장 개혁개방 실시를 다그쳐 추진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리초 부주석은 2030년까지 즉 자본시장 건립 40주년을 맞아 자본시장 고품질 발전의 새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시키고 종합실력과 국제 경쟁력을 뚜렷이 제고시키겠다고 비유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끈기와 활기가 부단히 증강하고 외환저축 규모가 세계 1위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국가외환고 보도대변인이며 부국장인 리빈의 소개에 하면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기 외환관리개혁을 전면적이고 깊이 있게 추진하고 외환봉사 수준을 제고하며 금융강국 건설과 고수준 대외 개방이 새 단계로 격상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외환 업무 전개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신용을 지킬수록 더 편리하고 규칙이 부합되는 자가 선행하는 외환 편리화 정책 체계를 부단히 보완하며 더 많은 신용 우량 기업이 외환 업무를 처리할 때 서류 심사를 면제하고 지령에 근거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0: 9월 10일 국가문물국이 강서 감주에서 전국혁명문물보호 리용의 최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을 포괄하고 맥락이 명확하며 중점이 돌출한 홍색자원보호 새 구도를 구축해 37개 혁명문물보호 리용구역 전국에 1,433개 현구와 시구를 망라간 지역을 포괄했습니다. 2019년부터 권역건설을 시작한 이래 3천여 건의 혁명문물보호 전시 업무를 전개해 혁명문물의 중대한 위험부담 상황이 기본적으로 해소됐습니다. 1,300개 주제 기념관에서 2,000차 이상의 혁명문물 주제 전시를 개최했으며 연인수로 5억 명의 관람객이 선배들의 위협을 되돌아보고 홍색 정신을 감수했습니다.
1: 특별보도 장정 정신을 계승하여 부흥리 로종에서 분발 진취하자 오늘은 주황 홍군 장정이 주황 소비트 구역을 떠난 후에 첫 번째 기착지인 광동으로 가서 혈전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며 새 로종을 열어간 경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 초 소관시 인화현 성구진에 위치한 홍군 장정 월북기념관이 전시 개편을 완료하고 새로 입수한 14점의 귀중한 혁명 유물을 추가하여 주왕 헌군의 월북 작전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람객 류지기는 헌군의 월북 원정에 대해 더 직관적으로 리해하게 되었다며 장종 종신은 우리가 본직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동성 당위원회 당학교 중공 당사 교연부의 위법부 부교수는 1934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왕 헌군은 남웅, 인화, 락창 등 월북 지역에 자리로 진입하여 국민당군의 봉쇄선을 연속 돌파하며 서쪽으로 진격하는 관건적인 통로를 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헌군 장정 기간 광동에서 조기 설치한 제2차 및 제3차 봉쇄선을 잇따라 돌파했습니다. 동시에 오산 통일전선 작업 덕분에 대규모 전투가 발생하지 않았고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와 옹호를 받았습니다. 청원 련주시 요한 요족향 전심촌에서 상강혈전을 겪은 홍 5군단 제34사 잔여병려 근 100명이 자신들의 수배에 달하는 적군과 필사적으로 격전을 벌였습니다. 전심촌 당 총지부 부석이 담가주는 로세대들에 따르면 전사들은 당시 마을 주민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 문 앞에서 그대로 잠을 잤다며 우리 마을 주민들은 이런 사람들을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90여 년 전에 전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월북 대지에서는 발전 병목을 깨는 또 다른 돌파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철강 제련 등 중공업으로 출발한 소관시는 현재 전국 일체화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국가 핵심 중추인 소관 데이터 집군을 신속히 건설하고 있습니다. 소관시 발전개혁국의 사금보 부국장은 소관은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핵심 도시들과의 거리가 비교적 짧아 지원시간이 매우 낮다고 비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의 인공지능 응용 시나리오가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소관은 현재 6개 만카드 클러스터를 가동 중이고 가동된 컴퓨팅 파워는 4.5만 피에 달합니다. 오늘날 월북 생태발전군은 당시 서쪽으로의 진격 돌파구를 새로움을 향해 강해지는 생생한 실천으로 전환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새로종에서 산업이 더 강하고 농촌이 더 아름다우며 발전이 더 조화롭고 인민이 더 행복한 참신한 장을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0: 한창 진행 중에 있는 2026년 중국 국제봉사무역박람회에서 다수의 새 기술과 새 성과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된 가운데 전 세계 상인들이 잇따라 한자리에 모여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봉사무역박람회에서 최초 공개, 최초 전시가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로 됐습니다. 자체 개발한 차세대 중국 독수리 눈이 처음 공개돼 탁구, 축구 등 경기를 위해 전자중재를 제공했고 작용형 지능분류기와 냉장 무인차도 처음으로 봉사무역회의에서 단체로 현장에 투입돼 택배 물류 전 과정의 가속화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각종 특수제작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 순찰 점검, 퇴역 해체 등 고위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봉사무역 박람회에서는 100여 개 기업과 기구가 성과를 발표해 230여 종의 새 제품과 새 성과를 선보였는데 이 가운데서 100여 종은 최초 공개와 최초 전시를 진행한 것입니다. AI 플러스 봉사는 올해 봉사무역의 큰 볼거리입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단독 전시품이 아니라 금융, 의료, 문화관광, 교육 등 주요 주제 분야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인 중국의 봉사는 점점 더 많은 글로벌 동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더 많은 협력의 새로운 공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1: 기자가 상무부에서 류해한 데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중점 외자 프로젝트 44개가 새로 초과됐고 총 투자액이 194억 6천만 달러로 기계 전기 장비, 화학 에너지, 자동차, 의료 건강 등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크고 기술 선진성이 강한 주요 외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상무부는 프로젝트의 시행 진척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조성해 외자 유치의 기반을 한층도 공고히 할 것입니다.
0: 공업정보과부는 최근 정보통신업계 발전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은 2030년까지 포괄범위가 완비되고 성능이 선도적인 차세대 통신망을 전면 구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2030년까지 정보기반시설 누적 투자액 3조 8천억 원, 지능형 연산규모 초당 9,800 엑사플롭스, 5G 사용자 보급률 95% 등 13가지 구체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계획은 정보기반시설 구축, 관건적인 핵심 원천기술 연구개발 강화, 산업망 공급망의 강인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기술 배치와 관련해 앞으로 5년간 우리는 6G기술 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6G기지국, 핵심망 등 장비를 개발하며 적절한 시기에 6G 상용화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주 연산기술 선행 연구와 생태 육성을 모색합니다. 통신 보편봉사와 관련해서는 농촌과 편벽한 지역의 네트워크에 듀얼 기가비트로 승격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본적으로 모든 향해 기가비트급 통신망 모든 촌의 5G 연결을 실현합니다. 광대역 변경, 광대역 림초 건설을 가속화하고 변경 섬, 근해 해역, 산림, 초원 목축 지역 등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포괄 수준을 제고할 것입니다.
1: 시간 총수가 얼마 전 2025년 중국과 기타 브릭스 현국 간의 무역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에는 무역 지수가 334.14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32.64 증가해 10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리구코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작신 아날투주로부터 보는 독일 고고 세력의 부상,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200만 명 조금 넘고 경제 규모가 전국에서 비교적 뒤처진 독일 작신 아날투주가 하룻밤 사이 여론의 중심으로 됐습니다. 작신 아날투주에서 6일에 주의회 선거가 열렸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구구 독일 대안당이 43.8%의 득표율로 크게 앞서며 해당 주의 제1당으로 됐고, 독일 메르츠 총리가 속한 기독교 민주연합의 득표율은 겨우 17.2%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대안당이 작신 아날투주에서 단독 내각 구성을 위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대한당이 일상적인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고, 그 영향력은 미국 연방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심지어 유럽 전체의 정치 생태계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수천 명이 5일 작신 아날투주 수보 마그데 부르그시에서 시위에 참가함으로써 선거 시작 전날 구구 의식 형태에 대한 반대와 대안당이 집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표출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현장에서 깃발과 현수막을 높이 들고 다원적이고 포용적인 정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이프지히 출신의 회화 종사자 아냐는 우익 보수 세력의 부상이 문화예술 분야의 자유 공간을 크게 축소시킬까 봐 걱정한다고 하면서, 정치화 문화 환경이 실질적으로 악화된다면 이사 갈 수도 있다고 피했습니다. 미그데 부르크 현지 주민 미타이아는 현 정부의 몇 가지 조치에 실망하지만 대안당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했습니다. 마타이아는 만약 대안당이 집권한다면 상황은 또 악화될 수 있다고 피했습니다. 이날 대안당의 지지자들도 마그데 부르그시에서 선거 전 마지막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수많은 경찰들이 집회 장소를 철저히 봉쇄했고, 장소 밖에는 입장하지 못한 대안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재 40세인 대안당 지지자 바스티아는 기자에게 자신이 대안당을 지지하는 핵심 이유는 과거의 독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 직원으로서 저는 독일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큰 비관을 느낍니다. 그리고 공장에 있는 젊은 견습생들을 보면 그들이 몇 년 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온 대한당은 기독교 민주연합 등 주류 정당들을 현실과 동떨어진 의식 형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현 정부가 사회 치안 악화, 생활비 급등, 교육 수준 저하, 재정 낭비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당이 불법 이민 추방, 풍력 발전 건설 축소, 기후 정의 등 분야에서의 재정 낭비 감소를 언약함으로써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독일 제1 공영 방송 채널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와 현행 이민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이 유권자들이 대한당에 투표한 핵심 동기입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의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기독교 민주연합의 경제 관리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대한당은 모든 연령대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한 동력을 보였습니다. 대한당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젊은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를 선택했습니다. 20세 수리학의 학생 리아스는 투표 당일 대한당이 주의회에서 지나치게 우세를 조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과 주변의 젊은 유권자들이 5% 득표율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배회하는 정당에 전략적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정당이 의회 진입 최소 기준을 넘도록 도와 구구 정당의 의석 비율을 희석하려 시도했습니다. 이곳의 정치 환경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리아스는 구구 정당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할까 우려하며, 이로 인해 교육과 이민 정책이 조정되어 이민자들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피했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는 대한당이 독일에 점점 더 분열되는 정치 구도를 흔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번 선거는 유럽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반영했습니다. 즉 기존의 정당 구도가 무너지고 전통적인 정치 중심이 빠르게 분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작신 아날투주로부터 보는 독일 구구 세력의 부상,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4: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2: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통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4: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0: 방송 천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게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팽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여러 가지 조치로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이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서로 총령사관을 폐쇄하면서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게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자 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곳은 아주 신비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우주 비행사들이 엄격한 훈련을 거쳐 먼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첫 요인 우주 비행에서 선외 우주 유영까지 수동 도킹에서 중국 우주 정거장 건설까지 한 차례 또 한 차례의 출정에서 승리를 거듭하고 우주를 한 차례 또 한 차례 순회하면서 탐색하는 중국인의 보폭은 갈수록 더 커지고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우주비행사 과학연구훈련센터가 바로 이런 우주 여웅들을 육성하는 요람입니다.
5: 저는 부려사라고 합니다. 북경우주항공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교사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저는 우주비행사 과학연구훈련센터에 왔습니다. 신주 5호와 함께 처음 우주에 오른 양리비를 비롯한 모든 영웅적 우주비행사들은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서 이들 중 한 명을 만날 예정입니다. 최근 새로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6: 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려사라고 합니다.
7: 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는 우주 비행사들이 수중에서 우주의 무중력 환경을 모해서 진행하는 우주 유영 훈련입니다.
6: 훈련을 마치고 나서 젓가락도 잡지 못했다면서요.
7: 네, 이 훈련은 매우 힘듭니다. 안에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기 때문에 첫날의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합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 나는 선외 복장인데 무게가 200여 근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불편한 데가 있거나 가려워도 잠을 수밖에 없습니다.
6: 이 우주복은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것이죠?
7: 네, 맞습니다. 이 세대 선외 복장은 작업 성능이나 착용감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6: 100여 개에 달하는 종목 중 혹시 제가 체험할 수 있는 훈련 종목이 있을까요?
8: 오늘 우리가 체험할 종목은 바로 우주비행사들의 일상 훈련 종목 중 하나인 환경 적응성 훈련의 일종입니다.
7: 무중력 상태는 우주비행사의 우주운동병을 쉽게 유발합니다. 우리가 지상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바로 비행사들의 잠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8: 조금 천천히 움직이세요.
6: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다에 떠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8: 맞습니다.
6: 우주비행사들의 훈련 강도는 이보다 얼마나 더 클까요?
8: 훨씬 더 힘듭니다.
7: 저희의 우주 비행사는 8개 큰 종류의 100개 이상 과목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중 많은 훈련은 단일 탈락제로서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하늘을 나는 꿈을 접어야 합니다.
8: 이것은 유인 원심 분리기인데 우주 비행사들이 과부하 지구력 훈련을 진행하는 설비입니다.
6: 엄청 크네요.
7: 이 과부하 훈련은 도전성이 가장 큰 종목으로서 선발에 참여한 많은 우주 비행사

0: 천천히 내려오셔야 합니다.
1: 고마워요.
0: 방금 보니 선생님의 신체 반응이 비교적 심한 것 같던데요.
1: 그래요. 지금 땅을 밟는데 다리 힘이 약간 풀린 듯합니다. 조금 전 가속 상황에서는 잠깐 어지럽기도 했고 그러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의자에 휙 던져지는 느낌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제가 체험한 게 3개지인가요?
0: 네, 3개지입니다.
1: 그럼 우주비행사들은요?
0: 우주비행사들은 매일 6개 내지 8개지를 해야 합니다.
1: 그건 어떤 느낌입니까?
0: 그건 3개지와 다른 체급입니다. 그 정도면 보고조치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받습니다.
1: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2: 유인 우주비행 과정은 유인 우주비행사에 대한 요구가 각별히 높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특히 고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전투력이 있어야 하며 난관도 잘 극복해야 하고 또 기어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유인 우주비행정신은 우리 한 시대 또 한 시대의 우주인들을 고마워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따라서 확고하게 가게 합니다.
1: 황막한 사막에서 광활한 우주까지 이번 체험을 통해 저는 완벽한 준비 배후에는 우주비행사들의 각고의 훈련, 극한적 도전, 자아희생, 공동리익을 위한 사심없는 기여가 숨어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주비행 정신을 고양하고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더 큰 용기로 더 멀리 나아가도록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3: 오늘은 특별히 신주 12호 우주인 승무조의 서폐승, 류백명, 탕홍파 등 우주비행사 3명과 북경우주항공대학 사상정치과 부려사 교원을 평어그린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모셨습니다. 중국 우주비행사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의 가슴에 있는 오성불군기에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오늘 신주 12호 우주인 무승조도 특별한 오성불군기를 녹화 현장에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오성불군기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4: 이 오성 붉은기는 신주 12호 우주인 승무조와 함께 우주에 다녀왔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우리와 통화할 때 이 오성 붉은기가 우리 뒤에 핵심 선실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 대대 입구에는 조국의 리익은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우주에서도 이 찬란한 오성 붉은기를 볼 때마다 무한한 힘을 얻었고 조국과 인민이 부여한 우주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3: 2021년 6월 23일 습근평 총서기와 신주 12호 우주인 승무소가 통화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있어 영원히 잊혀지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4: 당시 우리 세 사람은 핵심 선실에서 일상 조작을 하고 있었는데 습근평 주석이 비행 관제 센터를 찾아 우리와 통화했습니다.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고 습근평 주석의 관심과 배려는 우리에게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주석의 당부를 명심하고 사명에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완수해 신시대 중국 우주 사업의 분투자,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5: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0: 뉴스 추석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여러 가지 조치로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이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대해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동한 뒤 이란 경제부는 최근 경제전쟁지휘부를 설치해 전쟁으로 인한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판단하고 관련 부문과 협력해 해결 방안의 제정과 이행을 서두르도록 했습니다. 한동안 미국 측이 2차 제재와 국경을 넘는 금융 격리를 더욱 중시하는 새 라운드 압박에 직면하면서 이란의 대응책도 단일 구제에서 점차 중앙 차원의 종합 조정, 공급 보장과 생산 안정, 금융 기반 안정화, 대외 통로 원활화 등 여러 조치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근 정책은 우선 생산 부문과 기본 상품, 의약품 공급의 안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란 계획과 예산 조직 책임자 사이드 하미드 푸르무함마디는 이란이 제재에 주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면서 국가개발기금 자원을 동원해 기본 물자와 의약품 비축을 보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경제장관 사이이드 알리 마다니자드는 정부가 전쟁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유동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체계와 채권시장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은 수속 간소화를 통해 제재와 전쟁으로 인한 물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부 모르타자 자마니안 차관은 정부가 일부 세관 규정을 조정하고 차량의 세관 체류를 줄이기 위해 물품이 입국 통상부에서 직접 운송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 측면에서 이란은 무역과 운송, 결제 통로의 다원화를 가속화하고 국제 차원에서 국제 운송 회랑의 원활한 개통, 은행 협력, 무역 투자 편의화 등 관련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경제 외교를 제출했습니다. 기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현재 이란 시장의 기초 물자의 전반적인 공급에는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입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 일부 의약품의 후속 공급 문제 등이 이미 시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전에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로 해만 화물 운송이 제한되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 수입이 줄고 수입 비용은 상승하며 통화 팽창 압력은 심화되어 이란 경제가 더 큰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단 이자드는 이란 경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의 다음 단계 업무의 중점은 무역 동반자 다원화, 지역 무역 확대, 민간 부문 강화, 비석유 수출 증가, 무역 회랑 원활화, 은행 체제 개혁 그리고 통화 팽창 통제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의 제재 대응 효과가 상당 부분 외화 수입, 통화 팽창 추이, 물류 원활성 그리고 미국의 제재 압박 속에서도 외부 동반자들이 계속 협력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서로 총령사관을 폐쇄하면서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여 전 독일 경찰은 라이프치히 공항의 우크라이나 운송기 부근에서 폭발물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무인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9월 1일 러시아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9월 18일 본 주재 러시아 총령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측은 상크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독일 총령사관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무인기 공격 미수 사건 하나가 점차 확산된 배경과 그 안에 숨겨진 근본적 원인, 그리고 향후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월 5일 새벽 독일 동부 라이프치히 공항 직원들이 화물구역 우크라이나 운송기 부근에서 폭발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를 발견했습니다. 라이프치히 공항은 한 대 항공기 리착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해당 무인기를 통제하고 긴박한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 독일 연방검찰원이 조사를 인계받았고 이후 발표한 조사 보고에서 이 사건을 독일의 교통운

0: 전선과 물류 기반 시설을 겨냥한 중대한 테러 공격이자 독일의 외부와 내부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9월 1일 독일 외교장관 발트풀과 내무장관 도블린트는 소식 발표회에서 러시아가 이 무인기 공격 미수 사건에 책임이 있다면서 9월 18일부로 본 주재 러시아 총령사관을 폐쇄하고 베를린에 위치한 문화기관 러시아의 집과의 관련 계약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독일은 러시아 국민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대한 압박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측은 독일의 관련 혐의를 부인한 동시에 대응 조치로 상크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독일 총령사관의 운영 허가를 취소하고 러시아 내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의 운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유라시아연구소 할로 부소장은 라이프치히 공항 무인기 사건은 러시아와 독일 간의 전략적 상호신뢰 상실과 관계 지속 악화의 집중적 반영이라면서 양국이 상대방 총령사관을 잇따라 폐쇄함에 따라 쌍방 외교 소통 채널이 더욱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9월 1일 독일이 이번 사건에 러시아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비난은 독일 국내 정치 정세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타게스 차이통 사이트의 6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라브로브 외무장관은 독일 메르츠 총리가 사실상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비난하면서 독일을 유럽의 선도적 군사 강국으로 재건하겠다는 메르츠의 모든 발언이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동부 삭선 안할트주 의회 선거가 6일 저녁 종료되었습니다. 초보적인 결과에 따르면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압도적 우세로 해당 주 제1당으로 전체 83석 중 39석을 차지한 반면 메르츠가 속한 독일 기독교 민주연맹은 15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친러 정당으로 분류되고 있는 독일을 위한 대한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철회와 러시아와의 협력 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7일 메르츠는 선거 결과와 관련해 주의회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집권당의 대러시아 정책을 바꿀 계획이 없다면서 집권연맹은 계속해서 러시아 위협에 맞서고 우크라이나를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 승격 이후 러시아와 독일 관계가 최저점으로 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으며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해 러시아 측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나탈리아 옐리세에바는 러시아와 독일 관계가 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할로 부소장은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독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약화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는 유럽 최대의 안보 위협이라는 인식이 독일 사회와 정치권에서 주류적 인식으로 되었고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안보 정책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은 최근 들어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러시아 안보 위협이라는 서사를 활용하여 자국 군사 건설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조리연구원 최소도는 러시아와 독일이 정치, 외교, 여론 등 각 측면에서 대립이 지속적으로 승격되는 상황에서 양측이 중단기적으로 외교 접촉을 하거나 부분적 타협에 이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하나는 독일 국내 정치의 향방입니다. 만약 독일을 위한 대한당과 같은 정치 세력이 더욱 성장할 경우 양국 관계에 제한적인 완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서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 내 남편의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을 넘기며 대답.

시작했습니다. 오, 그래? 아내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말에 꼬박꼬박 대답해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말을 이어가던 아내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남편에게 닿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하루는 그렇게 남편에게 전해지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네, 다음날 저녁 아내에게는 또 남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려다가 그냥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랬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별일 없어? 아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어요. 정말 별일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해도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게 된 겁니다. 네, 부부가 멀어지는 순간은 이렇게 사소합니다. 상대가 말을 걸었을 때 눈 한번 맞춰주지 않는 순간 마음은 소리 없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관심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요즘 말이 없어졌다면 그 사람이 말을 걸던 날 내 눈이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 먼저 돌이켜보세요.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화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오금숙님의 정성을 담은 효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포전 인옥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의 원칙과 요구를 확고하게 파악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병 예방 및 치료 능력을 겸비한 복합형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합니다. 건강중국행동과 애국위생운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창도하며 중대 만성질병에 대한 예방과 조기 개입을 강화하여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한층 더 통제해야 합니다. 공익성을 지향하는 공립병원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이민의 건강을 중심으로 하고 공익성을 수호하고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공립병원 운행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정부의 투입 책임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재정 투입 정책을 내오며 경제 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운행 위험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를 질서 있게 분류하여 해소해야 합니다. 인원 편제 동적 조정 기제를 수립하고 업종이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편제 보장을 강화하며 국가의 지령성 임무를 짊어진 업종에 대해서는 편중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공립병원 급여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두 가지 호용을 실시하며 실적 평가 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급여 구조를 최적화하며 의료일꾼의 고정 수입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의료기구에서 부동한 과와실, 부동한 일자리에 따른 보다 합리적인 급여 분배를 추진하며 근무 직책과 기술 노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급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공립병원의 특별수요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민영병원의 발전을 인도하고 규범화하여 의료보건 위생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대중의 다양한 건강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서의 중요한 보충 역할을 발휘시키며 상업 건강보험과의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보건 위생업종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 수단을 혁신하고 기구감독관리, 행위감독관리, 기능감독관리, 도가식 감독관리, 지속적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감독관리의 효과성을 한층 더 향상시켜야 합니다. 의료보건 위생 분야의 종류마 건설을 강화하여 부패 문제와 대중 주변의 보존 기풍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0: 의학과 기술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생 건강 분야의 신질 생산력을 적극 발전시키고 위생 건강 과학 기술 혁신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이고 편의적인 의료 과학 기술을 둘러싸고 관건적 기술과 장비 및 국내 기준 규범 체계 완비에 초점을 맞춰 림상 의학 연구 발전을 지지하고 의학과 공정 기술의 결합, 의학 융합을 촉진하고 의학 과학 기술 분야의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의 혁신, 연구, 개발을 추진하며 중국인 체질에 부합되는 건강 기준과 규범화 지침을 세워야 합니다. 의약품, 백신, 의료 설비 등의 혁신 성과의 림상 응용 전환을 촉진하고 위생 건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인터넷 등 정보 기술의 심층적인 응용을 추진함으로써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방법과 수단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종약의 전승, 혁신, 발전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량질의 중위 의료 자원의 품질 향상, 규모 확대,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종이 관련 우위 전문학과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종이 의료 서비스 가격 정책과 지불 정책을 최적화하고 질병 예방 치료에서 종약의 독특한 우위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종약의 과학기술 서비스 능력, 협동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종약 의학 고소, 정수에 대한 발굴, 보호, 개발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시대 신농상백초 공정을 실시하고 종약 치료 수단을 풍부히 하며 명산지 약재 자원을 보다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종약 문화의 정신적 내포와 시대적 가치를 적극 고양하고 끊임없이 종약 해외 진출을 추진해야 합니다.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에 심화하는 관련 범위가 높고 사회 관심도가 높으므로 반드시 당면의 령도, 정부 주도, 부문 협동, 사회 참여, 전민 공동 건설, 전민 공유의 사업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면에서 통일적으로 령도하고 당과 정부에서 함께 틀어지고 관리하는 조직 령도 기제를 한층 더 완비하고 지방 각급 당위원회, 정부의 령도 책임을 강화하며 구체적인 실시 조치를 제정하고 15호 기획의 연구, 재정과 결부하여 프로젝트와 행동 방안을 도모해야 합니다. 계획 추진 과정의 중단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구 포치하여 개혁 정책의 실시와 구체화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문 사이의 협력과 협조를 강화해야 하는 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실행 가능하고 실용성이 강한 부대 조치를 함께 연구하고 세분화하여 의학 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다 함께 심화해야 합니다. 전 사회가 적극 참여하는 주동성, 창조성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역량이 의학, 과학, 기술 혁신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며 의료 보건 위생 서비스의 공급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지방 시범과 지역 간 조류 연동을 격려하고 당정이 확정한 개혁 방향과 원칙을 전제로 현지 실정에 맞게 과감하게 탐구하여 복제, 보급할 수 있는 경험과 방법을 더 많이 형성해야 합니다. 선전 인도를 강화하고 국가, 지방, 기구 각 차원에서 쌓은 개혁 경험을 잘 활용하여 전 사회가 의료체제 개혁을 지지하고 도모하고 추진하는 량완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인구 발전 전략을 보완하는 필요한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관계되는 대사로서 반드시 인구의 총체적 차지를 힘써 높이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구의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할 때 대하여 중단 포치를 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차원에는 전망계획에 웅대한 청사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체를 주목해봅니다. 가을 바람이 해랑강 기슭을 스쳐갑니다. 사과배가 또 한해 풍작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사과배는 장미과 배나무 속에 속하는 품종으로 길림성 연변조순족 자치주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연변의 서늘한 기후와 큰 일교차는 사과배가 당분을 충분히 축적하도록 해주었고 과육이 희고 아삭하며 즙이 많고 맛이 단 오산 품질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전국 사과배 생산량의 80% 이상이 연변 자치주 령정시에서 생산됩니다. 령정시의 사과배 재배 면적은 1,881.5헥타르, 연간 생산량은 26,709톤, 생산액은 9,462만원에 달해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끄는 황금 과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변대학 원의 원림학과 조료주임은 사과배는 천연 품종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육성된 품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변 사람들은 에레베 품종을 토종 내한성 삼배 대목에 접수하여 삼배의 강한 내한성과 접수 품종의 과실이 크고 달며 아삭한 과육의 장점을 함께 갖춘 사과배를 육성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해랑강 사과배는 녹색 식품 A급 인증과 국가 지리 표지 제품 보호를 잇따라 획득하고 전국 명품 특산 오소 신상 농산물 목록에도 선정되면서 산업 발전의 브랜드 우세를 다져왔습니다. 초가을에 령정시 만무 사과배 과원에는 탐스런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졌습니다. 하지만 70여 년 전 이곳은 수토 요실이 심한 황무지였습니다. 연변 령정 과수농장 유한회사 부총경리 김현철은 농장은 1951년에 세워졌다며 1950년대 연변 초대 당위원회석이 주덕해 동지가 조사 연구를 거쳐 황무지를 개발하고 대면적으로 사과배를 심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건설자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꾸준히 나무를 심고 산을 푸르게 가꾸면서 황폐했던 비탈은 오늘의 만모 사과배 과원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에 심어진 사과배 나무들은 수토 유실을 효과적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연변의 달콤한 산업을 키워냈습니다. 현재 농장은 2만 모의 화원과 20만 그루의 과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양질 사과배 생산량은 2만 톤 안팎에 달합니다. 올해는 강우량이 충분하여 사과배 작황이 좋아 곧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만무화원은 해랑강 기슭 모아산 남쪽 비탈에 자리 잡고 있어 계절마다 서로 다른 풍경을 펼쳐 보입니다. 봄에는 백꽃이 흰 구름처럼 만발하고 여름과 가을에는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지며 겨울에는 은빛 설경이 장관을 이룹니다. 과원은 개방형 생태관리 모식을 실시하여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열매 따기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수한 생태 자원에 의거해 현재는 사계절 문화 관광 체계를 구축하고 백꽃 축제, 사과배 따기 축제, 농가 체험, 농경 연합, 영화 촬영지 등 다양한 관광 형태를 육성하여 생태 자원을 문화 관광과 경제 효익으로 전환시킵니다. 네, 사과배의 우수한 품질은 과학기술의 지탱력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만무과원은 전면적으로 녹색 생태재배를 보급하고 완숙 요기비료로 과도한 화학비료 사용을 대체했으며 관계와 시비를 일체화한 점적관계, 과학적인 가지치기 등 현대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양분 공급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만무과원의 한가운데는 길림 영정사과배 과학기술 보급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농업과학원 연구원 리웅과 연변대학 원예원림학과 주임 조려 등 과학연구일꾼들은 장기간 과원에 상주하면서 실험실을 밤머리로 옮겨왔습니다. 이들은 과수의 가지치기, 인공수분, 병충해 진단, 토양검측, 배합시비 등 전과정 기술 봉사를 제공하고 무료 현장 강좌를 열어 과학기술 보급의 마지막 1km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 보급소는 또 청년인재 양성 기지이기도 합니다. 연변대학 연구생들은 과원에서 액체 수분, 영양제 분무 등 실천 연구를 전개하면서 연구 논문을 써내고 있습니다. 네, 연구팀은 기술 난관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넓은 일항, 좁은 그루 간격, 고광효 개심형, 수형 개조 기술을 개발하고 미향사, 살충 등 생물 농약 등 녹색 방제 기술을 보급했으며 가지 분쇄 환원과 락엽 퇴비 순환 모식을 실시했습니다. 네, 새 기술을 보급한 후로 시범구의 우량 과율은 30% 높아지고 단위당 생산량은 15% 늘어났으며 생산 원가도 한층 낮아졌습니다. 네, 만무과원을 떠나 삼합진 삼합촌에 가봅니다. 20년 가까이 사과배 재배에 전념해온 룡정시 삼합과수농민전문합작사 이사장 량작괴는 로과수농 남광일의 지도를 받으면서 부단히 새로운 기술을 탐구해왔습니다. 네, 과거에는 배나무가 3, 4층 높이의 큰 수관 형태여서 가지치기와 수확에 품이 많이 들고 작업 과정에서 안전 위험도 컸습니다. 네, 량작교는 과감하게 높은 수관을 키 낮춤 개심형 수형으로 개조했습니다. 여러 해의 실천 끝에 통풍과 채광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작과 밀도가 높아지고 과실 품질도 좋아졌습니다. 네, 동시에 관리도 한결 수월해져 주변 과수농들에게도 잇따라 전면 보급되었습니다. 네, 2008년 량작괴는 주변 농가들과 함께 삼합 과수농민 전문 합작사를 설립해 기술 농자재 포상 판매를 통일하는 경영 모식을 실시했습니다.
합작사는 창립 당시 다섯 가구, 과수 2천 그루에 부과했으나 지금은 40 가구, 과수 4만 1,500 그루 규모로 발전했으며 연간 생산량은 6천 톤 안팎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과학기술 보급소에 의하여 표준화 재배 기술을 보급하면서 농가들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연변 사과배 종합시범소는 재배, 육종, 저장, 가공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전개하고 있으며 연변대학, 연변조선적자치소, 농업과학원 등 연구기관들과 산업발전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엔간 영정시는 사과배 산업사슬을 끊임없이 연장해왔습니다. 산업선도기업인 룡종과수농장은 기업플러스 농가 모식을 실시하여 만무과원을 농가에 도급 경영하도록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구축하여 과수농들의 판매 어려움을 해결해줬습니다. 현재 600여 가구 과수농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이끌고 있으며 연간 소득 증가폭이 30%를 넘습니다. 331 국도 길림 구간이 전구간 개통되면서 사과배가 산간 지역을 벗어나 전국 시장으로 나가는 길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연선 농촌 관광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삼합진을 찾는 자가용 관광객이 끊기지 않고 산지 사과배 따기 체험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도변의 고목 커피 역참은 변경 문화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청년 창업팀은 사과배 아메리카노를 개발하여 하루 최고 100여 잔의 커피를 판매하고 있으며 역참 자원봉사자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과수농들의 수확도 돕고 있습니다. 네, 사과배 심층 가공을 둘러싸고 현재에서는 올린 사과배 원즙, 사과배 음료, 사과배 말랭이, 사과배 아이스크림, 사과배 전과, 사과배고, 사과배 식초 등 계열 제품을 잇따라 개발하여 생과일 판매 중심에서 다원화 가공으로 산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생방송과 원산지 직송 등 판매 모식을 직접 탐색하면서 룡종 사과배 지역 공공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이고 전국 시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영길 동방수상시장에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올린 사과배즙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 상품으로 되었습니다. 네, 가게 주인 성 씨는 새벽 3시에 장사를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200잔 정도 팔린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몇 년간 룡정 씨는 향촌지능 전략을 깊이 실시하면서 사과배 산업을 특색 5세 산업으로 육성해왔습니다. 기술 보급과 브랜드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배, 가공, 문화, 관광을 일체화한 산업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종합교육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백꽃축제와 사과배 따기 축제 등 문화관광 행사를 지속적으로 승격시키고 냉장 물류와 저장시설을 보완하여 사과배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사과처럼 생긴 연변 사과배. 한 알에는 생태와 과학기술, 문화관광, 심층 가공 등 여러 산업이 이어져 있습니다. 장백산 기슭에서 익어가는 사과배는 변경지역 생태산업 발전의 새로운 명함으로 되고 있으며 향촌지능과 농민소득 증대의 달콤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는 약 천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정성을 떠난 효란 없다. 오금송님의 글 감상하시겠습니다. 효라는 글자는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1년에 한 번 찾아뵙는 명절 인사로 충분할지 모르나 또 누구에게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마주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전부입니다. 나의 친구 전영실에게 효는 분명 고자였습니다. 영실이는 12년 전부터 몸져 누우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저 누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매끼마다 입에 맞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때때로 온몸이 굳어 손길이 필요하셨지만 영실이는 단 한 번도 바쁘다거나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당연한 일처럼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 올해 97세인 어머니의 손이 통통 붓기 시작했습니다. 영실에는 사진을 찍어 내게 보여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했고 온종일 병원을 뛰어다니며 의사를 집에 모셔와 주사를 마치고 약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다행히 붓기가 조금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게는 그네의 안도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 한두 번이었을까요? 10년 넘게 어머니께 손길을 드린다는 것이 효력이라도 희생 없이는 해내기 어려운 일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실의 효는 단순히 병 간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때는 어머니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조금이라도 반짝일 때면 영실에는 온몸으로 기쁨을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내게 보여주며 그래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오. 그거면 됐어. 그 짧은 말 속에는 힘든 간병 속에서도 어머니의 미소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네가 차려드리는 식사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영양소를 하나하나 계산하고 소화가 잘 되도록 조리하며 어머니의 입맛이 조금이라도 돌아오도록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또한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욕창이라도 생길까봐 수시로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돌봐드렸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에 온기가 깃들어 있었기에 어머니는 딸의 사랑을 독차지한 복 많은 부모님이셨습니다. 노래와 춤, 영양 가득한 식사, 어머니의 미용사로서의 역할, 세심한 간호까지 영실이는 어머니의 삶 속에 즐거움과 건강을 함께 채워주었습니다. 영실이도 일찍이 훌륭한 어머니 손에서 자라며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영실의 어머니는 19살의 일터에서 모범을 보여 인민대표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고 37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지만 다섯 남매를 훌륭히 키워내면서도 사업에서 성과를 내어 이름을 날렸습니다. 영실의 어머니는 연결시 아동 옷공장의 창시자였습니다.
발급 채단사로서 동북 삼성 어린이 양복 전시회에 참가하여 2등의 영예를 따낸 적도 있었고 그 사적은 사진과 함께 신문에 번듯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영실의 어머니는 시대를 읽는 안목도 뛰어났습니다. 당 11기 3차 전원회의가 열린 후 정부에서 개인 공상업을 허용하자 가장 먼저 영업 허가증을 내고 20명의 일꾼을 둔 복장 공장을 꾸렸습니다. 영실의 어머니 옷가게는 동북 삼성 시장을 주름잡았고 옷이 만들어지기 바쁘게 팔려나갔습니다. 당시 소시장에 석재단사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이 차지했습니다. 도매상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고 미처 만들기도 바쁘게 다투어 사갔습니다. 영실의 어머니는 장사로 바쁘면서도 자식 뒷바라지를 한시도 늦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훌륭히 사회에서 활약하는 일꾼들로 성장했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감을 언제나 기쁘게 여기는 명실이는 한시라도 어머니를 알뜰히 보살펴 드리는 것을 락으로 삼았습니다. 남들은 그저 효녀라 부르지만 나는 그 말이 오히려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효는 한 번의 큰 행동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손길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실이는 몸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 손길에는 식사를 차려드리고 깨끗이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웃고 노래하며 순간의 기쁨을 나누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명절에 부모님께 문안 드리고 용돈을 드리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도 좋은 효도입니다. 그러나 영실의 효는 특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몸부림이었고 불편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였으며 나아주신 은혜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갚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얼마 전 영실의 아들이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양로원을 권했지만 영실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 손으로 돌보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해. 그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누구든 하라면 그렇게 다 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영실이는 오늘도 어머니 곁에서 정성껏 돌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를 틀어드리고 때로는 손을 잡고 가볍게 흔들며 함께 리듬을 타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어머니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물들입니다. 정성을 떠난 효란 없습니다. 정성은 시간이고 손길이고 인내입니다. 영실이가 보여준 효는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미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도우미를 구해 보살핌에 빈틈을 메웠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영실의 눈빛은 항상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 맑음은 오직 정성으로만 빚어낼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효녀라 부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실에는 그저 웃을 뿐입니다.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 하나하나

어머니를 따싸게 오르만지는 그 손길에서 나는 효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정성은 위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영실에게는 위대할 수밖에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을 영실이는 10년 넘게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성을 떠난 효란 없습니다. 그리고 정성이 깃든 자리에는 반드시 온기가 남습니다. 오늘도 영실의 손길이 닿는 그 곳에는 어머니의 미소가 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엄마된 마음으로 정성껏 효를 실천하는 영실의 헌신과 교회의 가치가 더 생생하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중화민족이 종수를 담은 보물 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돈질포, 벽돌천, 끌인, 고슬옥, 보전, 인옥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벽돌을 던져 고슬을 끌어들이다, 졸렬하고 성숙되지 않은 의견으로 다른 사람의 고견을 끌어내다, 남의 훌륭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미숙한 의견을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당나라 때에 종심이라는 고승이 있었는데 고군 관음원의 주지 스님으로 여러 해 동안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들의 좌선을 할 때 정신을 집중하고 절대 애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몸과 마음이 일치를 이루는 경지에 도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어느 한 번은 여러 제자들이 함께 저녁 좌선을 하게 되었는데 종심 스님이 일부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좌선 중에서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 있으면 나와주시오. 여러 제자들이 가부좌를 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한 동자승이 참지 못하고 설문자로 나왔습니다. 이에 종심 선사가 동자승을 보고 느릿느릿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방금은 벽돌을 던져 구슬을 끌어들이려는 마음에서 말했는데 결국 벽돌보다 못한 흙덩이가 나왔구나. 네, 그 외에 담정이라는 책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문인 조하가 시로 이름을 날렸고 대신 두목도 조하의 시를 즐겨 읊었으며 특히 장적일성 인이루, 네, 즉 긴 젖대를 갖고 불어대는 한가락 곡조, 사람들이 누대에 기대요 눈을 감고 듣고 있네 라는 구절을 극찬했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조하를 조이루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의 시인 상근은 조하의 명성을 부러워했고 조하가 소주의 령남사를 유람한다는 소식을 알고는 조하의 시를 지니고 절에 먼저 가서 벽에 시 두 구절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는 조하가 와서 본 후 두 구절을 보충해 완성한 시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네, 조하가 절에 와서 시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부슬대로 뒤에 두 마디를 적어뒀는데 앞에 두 구절보다 훨씬 수준이 높았습니다. 후세 문인들은 상근의 이런 방법이 성숙되지 않은 작품으로 다른 사람의 좋은 작품을 이끌어내는 것, 즉 보전 인옥이라고 여겼습니다. 네, 고사성어 보전 인옥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네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들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1: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0: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1: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형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0: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1: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0: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1: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3: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이 되면 어느새 기분이 가라앉고 잠은 오지 않으며 평소 하던 일에도 흥미를 잃게 됩니다. 네, 이런 신체 상태는 이른바 가을을 타는 증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증상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네,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시기에는 기온과 일조량 같은 환경 요인이 서서히 달라지는데 이런 변화가 인체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와 생체의 리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감정과 수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햇빛이 줄어들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멜라토닌 리듬이 어지러워집니다. 여기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반 사람들도 피로감, 우울한 기분, 짜증, 대화 회피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가을로 들어서는 환절기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함과 더불어 매일 30분에서 1시간가량 야외 활동 시간을 늘리고 햇빛을 많이 쬐며 친구나 가족과 자주 소통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만약 이런 증상이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로 악화되거나 두 주 이상 지속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동입니다. 2016 중국 문화관광산업박람회가 6일 막을 내렸습니다. 박람회 누적협력 의향은 300건이 넘었고 프로젝트 계약 금액은 110억 원에 달했습니다. 계약 프로젝트는 자산 활성화, 장면 혁신, 문화관광 융합, 디지털 에너지 부여, 도시 혁신, IP 구축 등 분야를 포함하며 몰입형 문화관광과 지능 문화관광, 문화창작 부화, 신형 소비 장면의 빠른 실현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자원 간 융합과 연계를 강조하며 문화, 상업, 관광, 체육, 전시가 깊이 융합된 특징을 보였습니다. 5개의 소비 시장을 조성하고 레저 스포츠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몰입형 체험 공간을 만들며 다양한 업태가 협력하고 공존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전시회 방문객을 소비 증가로 전환시키고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새로운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2016 중국 문화관광 산업박람회는 문화관광 융합, 지혜로 아름다운 생활 창조를 주제로 하며 전시 면적은 1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그리고 2,500여 개의 문화관광 기업과 10개 국제기구, 국가급 산업협회가 참가했으며 방문객 규모는 25만 5천 명에 이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문답 특집 제6부, 무엇 때문에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가 겪은 세 가지 대사를 역사적인 승리라고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향촌 객가인의 대표 건물 마을 배전촌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규주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국제 육상 경기 멀리뛰기 종목에서 우승한 92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6부, 무엇 때문에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가 겪은 세 가지 대사를 역사적인 승리라고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석권평 총석이는 지난 10년간 우리는 당과 인민의 사업에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원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세 가지 대가설을 겪었다. 하나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했고, 다른 하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섰으며, 또 하나는 빈곤 퇴치 난간 돌파 사업과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하고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단결 분투하여 이룩한 역사적인 승리로서 중화민족의 발전세에 길이 빛날 역사적 승리이자 세계에 심연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승리이기도 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대사의 역사적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신시대에 들어선 후 10년간의 위대한 변혁과 그 심원한 영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 공산당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빛나는 업적을 쌓으면서 기나긴 여정을 걸어 창당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당과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명절로서 100년의 업적은 천추의 길이 빛날 것이며, 창당 100주년을 맞은 우리 당은 한창 활력이 넘치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건돼 2021년까지 이미 100년이라는 빛나는 여정을 걸어오면서 창건 당시에 당원의 겨우 50여 명밖에 안 되던 작은 정당으로부터 9,600여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14억이 넘는 대국을 용다는 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최대 집권당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당은 인민을 용대해서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피 흘려 싸워 신민주주의 혁명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자력향상의 정신으로 분발 정진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사상을 해방하고 예의 진취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자신 자강의 정신으로 수중 혁신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당과 인민은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중화민족의 수천 년 역사상 가장 웅대한 소사지를 엮어 놓았습니다. 지난 100년간에 개척한 위대한 도로, 창조해낸 위대한 사업,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기필코 중화민족의 발전사와 인류 문명의 발전사에 빛나는 업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둘째,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진입했으며, 이런 우리나라 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좌표입니다. 신시대에 진입하게 된 것은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역사적 필연이고,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발전 진보의 역사적인 필연이며,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 변화의 역사적 필연입니다. 이는 근대 이후 중화민족이 가진 시련을 이겨내고 일도서서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찬란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과학적 사회주의가 21세기의 중국에서 왕성한 생기와 활력을 갖고들고 세계 무대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축켜들었음을 의미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 리론, 제도, 문화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발 도상국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줌으로써 발전을 가속하면서 자체의 독립성도 유지하려고 하는 국가와 민족에게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제공해주고,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을 이바지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빈곤 퇴치 난간 돌파 사업과 소요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고 중화민족의 천년의 수건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석권평 총서기는 당과 인민을 대표해 전 당과 전국 유럽민족 인민의 지속적인 분투를 거쳐 우리는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의 대지에서 소요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했으며 절대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하고 현재 두 높은 기세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초유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천년의 꿈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당은 창건된 그날부터 인민을 단합 인솔해 자신의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강관 분투를 해왔습니다. 개혁개방 초기 세 단계에 걸쳐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때와는 발전 전략을 확립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20세기 말에 인민 생활이 총체적으로 초유 수준에 이르는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당은 장원한 안목을 갖고 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때에 가서 초유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때 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18차 당대회에 당장은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초유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업으로 삼고 인류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크고 강도가 가장 높은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조직 실시해서 절대 빈곤을 퇴치하는 막중한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승리는 수천 년 동안 중화민족을 곤혹스럽게 하던 절대 빈곤 문제가 역사적으로 해결되고 우리 당이 인민을 단합 인솔해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한길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우리나라의 발전이 더 높은 역사적 기점에 올라섰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대사는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영광이고 중국 인민의 위대한 영광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영광으로서 그 의의가 깊고 영향이 심원하며 전당 동지들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분발 진취하고 용광 매진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고무 경례할 것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홍매화.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향촌 객가인의 대표 건물마을 배전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객가인의 대표 건축물의 동네 배전촌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복근 민가의 첫마을, 중국 남부의 산장, 민간의 자금성 등 많은 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맑은 강물이 마을을 에둘러 흐르고 세 줄기의 산발이 둘러선 배전촌은 마치 룡 세 마리의 품속에 안긴 듯합니다. 마을 주변의 산봉 다섯 개는 또한 호랑이 다섯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듯합니다. 1344년에 절강성에서 남하해 객가인으로 된 오씨 가문이 여러 곳에 자리를 잡아서부터 현재 배전촌에는 도합 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오씨성인 배전촌에는 완정하게 보존된 31채의 건물과 21채의 오가사당, 6채의 소당, 4채의 절, 2개의 폐방, 한 갈래의 옛길이 함께한 구도와 질서 있는 조화,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옛날 객가인의 선비들은 배전촌의 이 옛길을 통해 정주부로 가서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수제가로도 불리우는 이 옛거리의 량켠에는 다방과 중약방, 철공소, 두부집, 골동품가게, 민속관, 분식집 등이 즐비하게 누려져 있습니다. 배전촌에는 100여 점에 달하는 명총시계 주린이 남아있고 마을의 곳곳에 과거 홍군시계의 벽화와 구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란초, 옥에는 속씨라는 주린은 배전촌의 아늑한 정원과 마을의 보나함을 잘 보여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21개의 사당 건물은 옛거리의 량 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날아갈 듯한 초마의 덜기둥, 조각이 화려한 대들보, 붉은 칠을 한 문, 금박으로 쓴 액자, 정교한 조각의 창틀이 화려함의 극치를 이룹니다. 배전촌의 건물들은 북방으로부터 남방으로 이주한 객가인들이 현재 습한 기후에 적응하고 동족 집구의 심리적 수요를 잘 보여줍니다. 일명 대부제로도 불리우는 개진당이 이런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1829년부터 시작해 11년에 걸쳐 완공된 이 건물은 홀과 방이 아주 많지만 전혀 혼잡해 보이지 않고 질서 있으며 건물들이 첩첩하지만 채광과 통풍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홀과 홀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문으로 막혀 있어서 가구별로 조가하면서 큰 가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통일을 지를 이룹니다. 홀 18채, 우물 24개, 방 108칸을 둔 개진당은 날아갈 듯한 초마, 조각이 화려한 대들보, 그림으로 단장한 기둥, 조각이 정교한 창틀로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가집니다. 또한 건물 특징상 벽체가 무너져도 천정이 내려앉지 않게 설계돼 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최고의 지진 방지 건물로 인정됩니다. 건물 사이에 많은 우물은 식용수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온을 조절하는 공기 조절기 역할도 합니다. 배전촌의 대부분 건물은 정원 앞에 룻못을 조성하고 그 밖으로는 밭이 펼쳐져 건물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지면서 담벽이 없는 남방의 장원으로 불리웁니다. 펄 9채와 우물 18개를 둔 관청은 청색의 벽돌로 높은 담을 쌓아 고풍스러움을 연출합니다. 문 앞에 돌사다를 두고 그 곁에 장대를 세웠으며 5겹의 건물에 첩첩한 감을 줍니다. 보루의 특징을 가진 관청은 탁 트이고 흐름이 원활해 그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건물은 과거의 홍군의 지부였고 이곳은 홍군이 북상해 만리 장정을 시작한 하나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수백 년 전에 명나라 때 지은 연경당은 건축 구도가 개진당과 비슷합니다. 이 건물에서는 배전촌의 민간 악단이 방력 있고 귀마촌 음악을 연주합니다. 진사제의 무예 련미속과 마을의 무예 련마장, 무예 학교에서는 무예를 중시하는 배전촌의 풍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마을에는 려송의 자질을 높여주는 용술거, 조각기법을 가르치는 수중도, 농경 지식을 배워주는 소경별장도 있습니다. 배전문화는 건축문화와 객가의 역사문화, 체계적인 종교문화, 순박한 민속문화, 내외의 명인문화를 망라해 다양한 문화를 다룹니다. 그리고 배전촌은 교육을 아주 중시합니다. 마을 끝머리에 푸르른 대나무 속에 위치한 남산소원은 명나라 때 세워진 학교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인생을 배웠습니다. 배전촌의 수많은 먹거리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쌀묵입니다. 솔에 빼놓지 않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새밑이 되면 집집마다 쌀묵을 만듭니다. 투명하게 노란 이 묵은 쫄깃쫄깃하고 고소함으로 널리 이름을 알렸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행복의 낙원.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연례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귀수성 박물관입니다. 귀양 관산어구 림성동로의 핵심 지대에 7가지 색채의 능석으로 구성된 건물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6개의 불규칙적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건물 조형은 마치 곧 날아오를 듯한 귀수령과도 같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귀수성 30만 년 문명의 기억을 담은 귀수성 박물관입니다. 국가 1급 박물관인 귀수성 박물관은 부지 면적이 106.29무에 달하고 건축 면적이 4.7만 평방미터에 달하며 카스르트 지형의 기괴함과 민족 문화의 찬란함을 융합시켜 다채로운 귀수의 매력을 실감하는 가장 적합한 창고입니다. 박물관 건물 자체가 대형 예술품입니다. 외벽은 컴퓨터 보조 절단을 거친 석재 속에 LED 램프를 넣어 만들었는데 낮에는 문양이 선명한 자연 능석이고 저녁에는 물결처럼 빛이 흐르는 용문이 비단으로 변신합니다. 내부는 동, 중, 서 세 개 구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동부의 대중봉사구는 4D 영화관과 청소년 디지털 체험관이고 서부는 사무구역이며 중부는 핵심 전시구입니다. 민족귀주, 역사귀주, 고생물왕국 3대 상설전시가 바로 중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신관 개관 이래 귀수성 박물관은 해마다 연인수로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접대하고 2020년에는 귀수성 최초로 전국 박물관 10대 진열 전시 정품상을 수상했습니다. 1층의 민족귀주 전시청은 하나의 살아 숨쉬는 민족문화 회랑입니다. 전국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묘족 복장과 은 장식품 수장지로서 이곳에는 단체 묘족 여성 명절 복장, 동인 투자족 대홍색 비단 혼례복 등 소중한 수장품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웃옷은 무형문화유산 전승인 왕아용이 지은 것이고 아랫부분은 청나라에서 전해 내려온 짜임새가 촘촘하고 세밀한 주름치마입니다. 후자는 진빨간색 비단을 바탕으로 하고 불빛 아래에서 아른거리는 꽃과 새 그림을 금실로 수놓았는데 투자족 혼례 풍속을 대표하는 정통 복장입니다. 그중 가장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전시품은 송나라 외가리 무늬 채색 라변 주름 치마입니다. 128cm 길이의 치마는 쪽물감과 주홍, 등화,

야랑국의 신비한 베일을 벗겼습니다. 이곳의 동안시기 구리거마는 전반전시구의 스타 전시품입니다. 흥이 많툰 한나라 묘지에서 출토한 이 구리거마는 길이가 112cm, 높이가 88cm에 달하고 근 300개 부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0.1mm 두께의 청동 덮개는 종이보다 더 부드럽고 얇으며 뛰어난 도금 공예로 하여 오늘날까지 여전히 찬란한 금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정한 이 한나라 구리거마는 청동기 주조의 최고 기술을 뽐낼 뿐만 아니라 종원 문화와 야랑 문화가 융화되는 실물로 입증되었으며 국내로 수차 외국에서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구리거마와 이웃하고 있는 명나라 금상보 오봉관도 박물관에서 꼭 보고 가야 할 보물입니다. 1388g의 금관은 윗부분에 다섯 마리 봉황이 나풀나풀 춤을 추고 상감된 보석은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명나라 제도에 부합되지 않지만 이 문물은 당시 파주 토사의 특수한 지위를 구현해 토사 제도를 연구하는 소중한 실물로 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의 고생물 왕국 전시청에 들어서면 억만 년 전으로 돌아간 듯 싶습니다. 당시 일망무진한 바다였던 귀주는 현재 전세계가 공인하는 고생물 화석의 왕국입니다. 호시 귀수룡, 동방 공두룡 등 화석들이 전시청에 정연하게 줄지어 섰습니다. 그중 관령창공 해외캅 화석은 25톤, 106평방미터의 크기로 전세계 동일 종류 화석 표본의 으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화석들과 4D 영화관의 동태 전시를 통해 관중들은 상고시대 바다의 신비함과 멋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바다에서 육지로 변한 귀주의 지질 변화를 깊이 있게 료해할 수 있습니다. 임시 전시들도 역시 박물관의 인기 관광 종목입니다. 서비홍의 애국심을 담은 작품들과 이화원의 궁정진귀품까지 러시아 비트호브 박물관의 왕실 문물에서 귀주 현지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의 현장 전시까지 귀주성 박물관은 늘 문화교류의 활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밖에 귀주성 박물관은 고생물을 부활시킬 수 있는 VR 기술을 도입한 청소년 체험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박물관 밖으로 나오면 외벽에 능적 윤곽과 먼 곳에 산과 물이 아우러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장, 연구, 교양 기능을 한 몸에 지닌 이 문화의 전당은 상고시대 바다의 메아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랑 고국의 비밀, 다채 민족의 노래 소리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문물들은 문명의 비밀을 해독하는 열쇠, 하나하나의 전시청은 시간의 역참으로 되어 귀주의 역사 유전자와 문화 매력을 파헤치러 오는 사람들을 고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귀주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추억.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국제 육상 경기 멀리뛰기 종목에서 우승한 92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0: 9월 3일 세계마스터 육상선수권대회가 한국 대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산동제남의 92세 로인 료명박이 M909로 90세 이상 연령대가 뛰는 멀리뛰기 종목에서 세계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총 6개 육상 종목에 참가했고 최종 금메달 2매, 은메달 1매, 동메달 1매를 획득했습니다. 세계 마스터 육상 선수권대회는 2년에 한 번 열리며 세계 육상 연맹이 인정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마스터급 육상 대회로 총 4년판 올림픽이라고도 불립니다. 대회는 전 세계 만 35세 이상의 육상 애호가를 대상으로 하며 5세 단위로 연령대 그룹을 나눕니다.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이번 세계마스터 육상선수권대회가 한국 대구에서 열렸으며 106개국에 7,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전국 대표팀 총 105명이 참가했으며 료명박이 가장 연장자입니다. 료명박 로이는 한 종목에만 출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92세 로이는 단번에 100m, 200m, 400m 계주, 멀리뛰기, 3단뛰기, 400m 달리기 6개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8월 28일 오전 로이는 2.05m의 성적으로 M909로 멀리뛰기 세계 챔피언을 됐습니다. 경기 당일 갑자기 비가 내려서 료명박 로이는 최고의 수준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훈련할 때는 2.2m를 뛸 수 있었습니다. 400m 계조 경기에서 계조팀이 같은 연령대 선수를 모으지 못했고 85세 그룹에 한 명이 빠져 그는 강등하여 출전해 결국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두 매의 금메달 위에 료명박 로이는 남자 100m 경기에서 20초 89의 성적으로 4위를 차지했고 200m 종목에서 48초 51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결국 료명박 로이는 멀리뛰기 금메달, 400m 계조 금메달, 3단뛰기 은메달, 200m 동메달, 100m 4위, 400m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90대 로이는 금, 은, 동메달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6개 종목을 모두 완주했으며 이를 룡족 대순이라며 자신에게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1934년 6월 29일에 태어난 료명박은 올해 92세입니다. 그는 전문 운동선수 출신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쉬지 않고 했으며 육상과 배드민턴 모두 좋아했고 특히 단거리 달리기에 능했습니다. 1994년 퇴직한 후 자녀들이 모두 어른이 되고 시간이 많아지자 그는 젊었을 때의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체계적으로 운동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드민턴, 겨울 수영, 달리기 등으로 운동 분야를 점점 넓혀갔습니다. 그를 지탱한 것은 결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날마다 빗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훈련한 노력이었습니다. 가끔 몸이 아파서 훈련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이를 악물고 나갔더니 준비 운동을 하고 아프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육상 경조로에 올려있는 전환점은 71세 때의 어느 날입니다. 당시 그는 전국 대회에 한번 참가하여 동메달 1매를 땄습니다. 그때부터 료명박 로이는 육상 훈련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운동 조깅, 30m 전력질주, 60m 전력질주, 3단 뛰기 이런 그가 변함없이 지키는 아침 운동 시간표입니다. 매주 최소 4번 육상 경기장에 가고 주말에도 가며 한 번에 두세 시간 정도 몸을 보냈습니다. 아들 료이의 눈에 료명박 로이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보통 우유 한 잔과 계란 한 개, 빵 한 조각만 먹습니다. 텔레비전은 거의 계속 켜져 있었고 항상 스포츠 채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중국 육상 마스터즈 대회 경기에서 당시 89시였던 료명박 로인이 료녀 기록을 깨며 3회의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남자 85조 100m 결승전에서 그는 해당 조의 대회 기록을 깼고 400m 계조 결승전에서 1분 25초 41의 기록으로 대회 기록을 세우며 1분 26초 43의 중국 마스터 기록을 갱신했고 아시아 마스터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최종군은 남자 85조 100m 금메달, 400m 계조 금메달, 1600m 계조 금메달, 그리고 3단 뛰기 은메달을 모두 거머쥐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제35회 전국 중로년 배드민턴 초청대회에도 참가해 역시 제남 출신의 74세 선수 지지근과 팀을 이뤄 160세 그룹 남자 복식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나이 많은 선수로 기록됐으며 중국 배드민턴 협회로부터 최고령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구에서 금메달을 딴 후 국기 개항과 국가 연주 시간에 그의 아들 여인은 무대 아래에서 휴대폰을 들고 옆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보면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저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합니다. 료명박 로이는 경기 후 한 팀원이 그의 100m 계조 달리기 자세와 속도를 보고 감격해서 그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가장 감동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료명박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비결 같은 건 없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아주 소박합니다. 몸이 좋으려면 운동이 빠져서는 안 되고 살아있는 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세월은 마치 그에게 마법을 걸어놓은 듯 비록 아흔이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쏜살같이 달릴 수 있습니다. 그의 더 큰 목표는 100세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몸이 괜찮다면 저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100세의 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좀 더 대담하게 180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찬미하노라 그대 들을.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원세조 쿠빌라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쿠빌라이는 원나라 시조인 칭키스칸의 손자이다. 1251년 쿠빌라이는 형 몽케가 제4대 칸 자리에 오르자 쿠빌라이는 남송을 정벌하는 원종군 대총독에 임명됐다. 몽케가 남송의 조성을 포위 공격하는 싸움에서 포석에 맞아 숨진 후 쿠빌라이는 동생 아리쿠부카 세력을 제압하고 1271년 즉위해 국호를 원이라고 거치고 원세조로 됐다. 그는 도읍을 연경으로 옮겨 대도라고 했다. 쿠빌라이는 즉위하기 전부터 한족 선비들을 널리 받아들여 국가의 대사를 돕게 하는 데 주의를 돌렸다. 그는 열심히 한족 문화를 익히면서 한족 지식인 요병충 등을 모시고 등용해 큰 위망을 얻었다. 쿠빌라이가 자신을 황제라 자칭하고 국호를 윈이라고 정한 것도 요병충의 제의에 따른 것이었다. 쿠빌라이는 즉위한 후 남송이 협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고실로 군사를 일으켜 남송 정부를 시작했다. 1279년 남송을 멸망시키고 여러민족 경제문화 교류의 발전에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쿠빌라이는 남송을 멸한 후 일본 정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실패로 돌아가 원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대부분을 영역 안에 놓았다. 쿠빌라이는 통일을 이룩한 후 농업 발전에 대해서 큰 중시를 돌렸으며 한나라의 세습적 봉건 제후제를 폐지하고 중앙 집권제를 확립했으며 금나라와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관제를 정하고 세제를 정비했다. 1291년 5월 쿠빌라이는 상소성을 취소하고 오송상 아래 부사를 죄다 중소성으로 고쳤다. 이런 행성 제도에 의해서 원나라는 전국의 요양, 하남, 섬서, 사천, 감숙, 운남, 강서 등 10개 행성을 설치했다. 행성제의 설립은 정치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권고했고 중앙집권이 행정체제상 담보를 받게 했다. 이 제도는 중국 정치제도사에서 중대한 변혁으로서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쿠빌라이는 화폐를 통일하고 티베트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실시하는 등 변방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다민족 국가의 통일을 추진했다. 쿠빌라이는 외국과의 연계에 큰 중시를 돌려 동남아시아, 인도 차대륙, 서남아시아 등 나라들과의 경제무역 발전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쿠빌라이는 라마교를 숭상하면서 기타 종교에 대해서도 보호했으며 정주 이학을 제창했다.
0: 네, 끝곡으로 외할머니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가데시 가라들야 외원 가지림 홀로기 무트웨서 가틀렌 저블렛 안스포헤원 가치기 저히 무트웨서 서브드 헤디만 그르테겟 예트웰건 울히테이쇼 서스테네 그르듬치게 헬테겟 따뜻한 마트인쇼 차가네 움신생규스 집을 회볼불 하루히모 체력 하투 앞으르잔 철로볼 금세이하 헤나셀헨 호텔불 헤르메 에게란 따르자바다 히제게 토마드 메르렉터스 흐지여 자